넓으신 아침 햇살에 산과들이 하루가 다르게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면서 5월의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있습니다. 5월은 1년 중 가장 싱그럽고 활기찬 달이어서 그런지 가족 사랑과 가정 행복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하여들의 요청 앞마당에서는 초록빛 향기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상해시에 살고 있는 강옥진 씨가 고향의 부모님에게 요청한 노래 초록빛 노래를 감상합시다.

5월의 실록에 취해 풀잎은 연녹색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바람은 향기를 싣고 와 초록색 서정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실록에는 우리네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안겨주는 싱싱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한테 5월은 행복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산동성 위예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자 씨는 타향에서 몇 년간 살아가면서 고향의 정다움을 다시 새기게 됐다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노래 만천성을 요청하려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박경자 씨가 가족과 함께 5월의 싱싱함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만천성을 보내드립니다.

0: 심수시에 살고 있는 주철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현재 심수에서 사파고 있는 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시에 근진에 계시는데 아버지 조금정 어머니 한혜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결혼 4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부모님은 힘든 생활 회편에서도 또 아들 어역하게 키웠습니다. 하여 부모님께 연인에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앉으시오. 또 아들이 효도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재미있는 소품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주철 씨의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소품 염치 없는 가족을 보내드립니다.
2: 어디를 가나 닭이 좀 같이 튀려 하셨더만. 에이야야야야야 닭이나 또 튀나다.
3: 예예예.
2: 튀. 아유 어디 갔다 왔습니다.
3: 아유 닭이 붙잡으러 갔다 왔죠.
2: 아버지 그 닭도 어떻게 붙잡았습니다.
3: 야야 말도 말래야 이 닭이 붙잡나고 육박전했다. 야야.
2: 튀. 어때?
3: 야 이제 닭도 다 입에 날아 들어갔다. 야야. 근데 닭이 어째 한 마리 없더라.
2: 이게? 난 그 닭이 너무 사물어 뭐 붙잡다 못해 못 붙잡고 이 맥혀서 암타고 붙잡아가지고

0: 이미 잡았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게? 아이, 이거 먹다 못을 하면 또 그거 잡지 무슨.
1: 이 옳다, 이 먹자.
0: 여기다 고기다 넣어, 이따가로 떨어지겠다, 이따가로.
2: 망쳐라! 망쳐라!
0: 아이, 오마, 오마는 어제 자꾸 나를 부르는데 유천아 부르는 것처럼 불러.
2: 꼬박을 내지 어째 그러겠네. 아니다. 또 다른 거 잡아. 예. 잘했다. 예. 깡철아, 예? 그거 조금 저쪽으로 가져가서 뒤로와 마야 되니.
0: 어째?
2: 냄새 난다. 이.
0: 냄새 난다고? 응. 기름 끓이지면 나 저쪽 가자.
2: 아이고. 뭐야, 저 지금 이거 없어, 이거 빨리 내려 줘서.
0: 야야, 이게 무슨 게요?
2: 이게 감지 있구만.
0: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2: 야, 요 아래 산전 마다에다 놓고 받는 건 내 들어왔었구만.
0: 그래, 그럼 또 외상치기 해서?
2: 내 현금치기 하는 거 봤음도 돈 있으면 돼지 고기 싸 먹겠다.
0: 아니 그 외상치기면 이게 위상까지 돼가지고 되지.
2: 그럴 줄 알고 내 다섯 바스로 우리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었구만.
0: 잘했다.
2: 잘했지. 야야야.
0: 당신이야 여지껏 일해온 중에서 오늘 일처리 제일 잘했다.
2: 웃기고 쉬어 버린다. 모르는 사람 봐서 나를 행배 없는 거 하겠대. 근데 자는 저 닭은 어째 이렇게 들여왔다.
0: 아, 어때? 이제 또 잡다 좀 먹다 못 사나면 좀 마저 잡아먹자고 가죠.
2: 오, 욕심 많다야. 그나저나 야는 뭐하니? 응? 광철아!
0: 에?
2: 아직 멀어. 빨리 하나 빨리.
0: 야야야.
2: 그래, 닭은 어째니?
3: 이번에는야?
2: 어.
3: 좀 구워 먹자고 내 저기다 지금 통닭구이를 만들었지.
0: 잘했다.
3: 이거 뭐요?
2: 감주를 내 가지고 왔다.
0: 뭐다? 뭐다?
2: 야 이거 누나. 야 이게 맛있다고 날씨더라.
0: 자자 뭐다?
2: 에이 해. 조금 조금 조금.
3: 에이 해. 아이 뭐 혼자 먹는다.
2: 오야.
0: 깔래. 먹고 막 짱하게 거저고 말자. 야야야. 그 금년동삼은 온 동삼은 좀 야 감출 먹게 됐다.
3: 으야 좋다야.
2: 좋다.
3: 어여 나도 저기 좀 뭐야 저 피주 다섯 상자에다 빼주 한 상자 아껴 가져왔대. 저 호떡가루 이어나한테.
0: 그럼 너도 또 위상치기 해.
2: 금년 내는 회사에 또 위상치기를 한다. 야
0: 잘했다. 야야야야 먹자. 야야 그 저기 뭐야 먹다 죽은 것이 때까지도 좋다더라.
3: 그래.
0: 야 먹는 게 남는 게다.
2: 먹을 소리 나까 이리었지 털털하니.
3: 근데 아버지
0: 어째
3: 우리 저 닭은 어떻게 해먹을까?
2: 야 먹을 바엔 조금 다채롭게 해먹자.
3: 응? 야 먹을 바에는 그저 입에서 불이 확 일어나고 그저 이 귓구멍에서 그저 바람 씩 나오게 오오오라게 해먹어 보자. 그러면 이번에 수탉 말라탕 해볼까?
0: 어떻게?
2: 수탉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먹어주면 되지만
3: 어떻게 하는 거 아버지? 여기 이 닭고기다가 고추장 태풀을 넣고 그다음에 이거 빨간 고추를 이렇게 총총총총 쏘라 넣고 그다음에 아버지 저도 기다만 그 대파 두 대를 착착착착 쏘라고 여기다 창 눕혀 놓고 그다음에 또 엄마처럼 이렇게 하루루 한 시래기를 있자 고다기처럼 거기다 살짝 덮어놓고 그다음에 또 우리 마을의 그 초자처럼 있자 그 썩썩하고 센 고춧가루 탕용이야.
2: 이처럼 맛있겠다.
0: 야, 닭고기보다 야, 네 말하는 게 더욱 구수하다.
3: 아, 근데 이게 가만 볼까? 이게 지금 형세 좋지만 이제 한쪽으로는 아주 둘한데
2: 어째?
0: 어째?
3: 아유 우리 저 혼자에 가져다 준 닭을 다 잡아먹고 어제 하나밖에 없었구만. 이게 마지막 닭이구만.
0: 아니 그러길래 이면 맛있게 해 먹자는 게 더.
2: 그래.
3: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2: 어.
3: 우리 다 잡아먹은 소문 듣고 위에서 검사 내려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
0: 뭐라고 서술해서 이제 잡아먹었다 하면 되지.
2: 했다고 하면 아이디까?
3: 예, 기득기 말에 고지 들을까?
2: 야, 간단히 써봐서 우리 배를 떼게 보겠니?
0: 근데 개새끼 알면 소새끼들 물어갔다 해라.
2: 저런 소새끼 어떻게 달고 물어고 말하는 게.
0: 아이 그러면 다시 새끼들이 물어갔다 해.
2: 점점 말하는 게.
3: 아이 까마다다다다다. 어쨌든 무슨 우리 달래에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2: 맞다.
3: 그쪽에서 무상물로 갖다 줬길래 뭐 우리 잡아먹어도 그쪽에서는 할 말이 없지 뭐.
2: 그렇지.
0: 그러길래 내 말은 그저 실은 푹 놓고 먹자는 게다.
3: 그러겠어.
0: 야야 잡다 잡다.
3: 아이 잠깐만
0: 안돼
3: 우리 저 달근은 다단을 멋있게 총결 짓고 나께 저 닭구이 한끗 맛을 보는 게 어떠세요?
2: 그래다 빨리 가져.
3: 내가 가져올게요. 기다려. 왔다가라 왔다가라 왔다가라 왔다가라 왔다가라
2: 왔다가라
3: 왔다가라
2: 왔다가라
3: 왔다가라
2: 왔다가라 왔다가라 왔다가라
3: 아아아아 이게 너무 크다. 어떤 아버지 하나 딱.
2: 나도
0: 깜짝 정말 똑똑하다 이거야.
2: 그렇지. 그 나는 야보다 키 큰 남자는 많이 봐도 야보다 더 똑똑한 남자는 많이 못 봤었구만. 원래 야 같은 날 총장질하면 대단히 잘하겠는데 그렇지?
0: 야 그때 지금 총장하는 그 뭐요? 정신병에 그런 닭새끼처럼
3: 아야
0: 이 뭐야?
3: 어째 아버지 저기 천자 말 나왔을까 근데 아버지 어째 천자 앞에서 좀 자자 굽적굽적 거렸다.
0: 야 니네 천장 앞에서는 구슬댄 일이 없다.
3: 예 아버지 아버지 천자 앞에서 굽적굽적 거린 날이네. 아따 그 빨래줄에 이불에 풀럭풀럭 한다. 그럼 벗게 하죠.
0: 그건 내 키 커서 그렇게 배워 그런 게다.
2: 그렇지 꾸야. 네 눈에는 펄럭거린 같아도 내 눈에는 절대 아니다. 가진 게 없고 빈배치해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 마라.
0: 그래서 우리 여보 당신 나를 제대로 평가한다. 야,
3: 예?
0: 네 이제 촌장 이야기 나왔어 그렇지. 마시 아무 때나 이제 촌장 우리 집 아주 큰소 치기면 내 그대 이거 오른. 도저 답세가지고 왼쪽에 차차닥 붙게 해놓지 않을까 바라네.
3: 예,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할 말람도.
0: 그래 그래.
3: 좋아시구만. 아버지 야, 그렇게 하나리노.
0: 네.
3: 나도 초자리에 매사 탁 후레 가리고 확 밟아놓고.
2: 야야야야 못하는 소리 없다. 야 정말 그렇게 올바 안한 거 때려놓고 사람 비대들 잘 그라. 나야되지.
4: 내 올빤하다고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 없어서 뒤에서 막말을 한다 내게. 야 그런데 내 이 집을 내서 정말 머리 아프다. 시부에서 잘 살라고 향정부에 가서 달근 100마리 개다 줬대. 이젠 다 먹고 한 마리도 뭐 남은 것 같지. 아, 정말 답답하구만. 이거 뭐?
3: 천장!
4: 에, 채나, 채나! 어제 입은 헐락헐락함이 그래요. 야? 할 말 있어?
0: 어여!
4: 어제?
0: 천장 모자지 좋은 거 샀다?
4: 그런데는?
0: 내 모자 한번 바꿀까?
4: 예이, 채나라 이게. 내 두려움에 들으려니까는 뭐 나를 면사 하나 후려갈긴다며?
3: 아이 개새끼!
4: 무슨 일 아니?
3: 아이 그 개새끼!
4: 개새끼 어째?
3: 개새끼! 개새끼 닭이 물어가면 면사 탕 해놓는단 말이지.
0: 야야야야 어서
4: 개한테도 면사 있는가? 야?
0: 아니야. 우리 집은 원래 요식한 집안이잖아 가지고 야. 그 개새끼 보고도 면사이라 한다.
4: 오! 정말 유식한 집안이 맞소냐. 그래서 나는 발로 확 뽑는다고 해서
2: 아이 정말 바보 해주랬지 천자리 그랬지.
4: 바보 해준다고? 야 이게 아신 채였다야. 근데 이게 무슨 냄새가?
3: 어째 천자리 어째
4: 냄새. 야 이게 무슨 고기 냄새 난다.
3: 무슨 고기
4: 또 달그 잡아먹었지.
3: 아이고 무슨 달그?
4: 집 달그.
3: 야 아이 좀 아이 아이 아이
0: 우리 닭이 잡아먹었어.
2: 아, 나 닭을 잡아먹었단 말 안 했는데.
4: 야, 설마 그 몽땅 다 잡아먹은 건 아니겠지, 야?
0: 야, 몽땅 잡아먹다. 그, 그래, 생배랑 맞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기 아주 닭이 한 마리 있는데. 아이, 여보, 다시 우리 닭이 잡아먹었어.
2: 아이, 우리 아이 잡아먹었을게.
4: 걔, 저 닭은 뭐, 보자고 저기다가 묶어놨어? 잡아먹자고 한 게 아니야?
0: 아이, 저기 아리.
4: 아리?
0: 아리.
4: 저기 아리 어째? 야, 아리. 저기 아리 어째?
0: 저기 아리 낙하는 게, 바깥에 너무 좁아서 집에 들여오면 빨리 낙하는 거야. 집에 들여오면.
4: 야, 이 동무. 야. 이 동무네 집에선 수탉이 알아놨어요. 야.
0: 아니야. 어? 우리 집은 옆대로 내려오면 수탉이 안 나는 집안이다.
4: 아, 그런가. 이야, 이게 야 귀하다, 야. 아줌마, 아줌마. 이 집에서 수탉이 알아놨어, 야.
2: 그렇겠지, 뭐.
4: 야, 이모. 그럼 내 그 봄에 공사에서 개다 준 그 닭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대. 야? 뭐,
0: 야.
4: 닭자 가서 좀 구경을 하지 뭐. 야, 가게. 이모.
0: 예.
4: 도대체 닭이 몇 마리 있어?
0: 100마리. 100마리.
4: 네 마리 있는가?
0: 100마리. 100마리.
4: 100마리.
0: 아이. 좀 뭐요. 100마리 없어. 100마리 없어.
4: 없다고? 어쨌는데.
0: 아이 저 뭔가 잊어먹었어. 옳다. 저 잊어먹었어. 야야.
4: 잊어먹었다고?
0: 야야.
4: 당신이 뭐 지금 장난질하오? 야?
0: 아이 장난 못 장난이야.
4: 이거 이게 장난 아니고 뭐야 이게? 에?
0: 아니 우리 당이 아이 잡아먹었지.
4: 아이고. 당신의 집에서 하루가 내일 달걀 잡아먹는 건 온 촌에서 다 아는 게 어따 대고 거짓말이.
2: 아이 그럼 소문이 났습니까?
4: 소문이 나나무나 지금 향정부에서 야 검사하겠다고 야단이 났어. 야단. 알긴 하는 것 같지. 야 이거로.
0: 어쩌니?
4: 니 내하고 제대로 말해야 한다. 닭을 잡아먹어 아이 먹어.
0: 가능하게 아이 잡아먹을 수 있어.
4: 정말 아이 잡아먹었지? 이 동무. 정말 아이 잡아먹었지?
0: 아니 뭐 그냥 가능하게 잡아먹었어.
4: 무슨게?
0: 아이 잡아먹었다는데. 야
4: 가능하다. 야 뭐 총 주택기 제대로 말해.
0: 아니 가능하게. 제대로 말해서 그렇지. 정말 내 아이
4: 어찌라고 이 빙든 닭 새끼들 뭐가 더 착발 질까요? 야 뭐요 뭐? 그게 뭐요? 아이 닭털이구만. 어? 그러다 아이 잡아먹었어. 야 잡아먹었지 뭐.
0: 잡아먹었어 어째?
4: 그렇지 글쎄 이모 정신 있어. 야 향정부에서 닭을 사다 줬으면 그거 잘 키워가지고 소리. 야 잘살 궁리해야지. 이게 뭐요? 야. 야, 당신에는 정말 내 옛날나 지금나 아 어째 이렇게 국리 없이 사? 야, 야 정말 당신의 집에 법이 있어? 야,
0: 법이 있어? 우리는 먹는 법밖에 없어.
4: 무식해. 야, 염치 없다, 염치 없어. 너무 염치 없다 이마.
0: 야, 어서 우리 집에는 염채 김치를 있어도 염치는 없어.
4: 야, 이거 싹싹 대대치 이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 촌에서 당신네만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다면. 우리 촌은 언영 조여사회라 들어간단 말이야. 얼마나 이게?
2: 촌잘!
4: 어째 그래?
2: 조여사라는 게 뭐임두?
4: 조여사회라는 건 이게야. 쇼캉서회를 말하는 게인데. 이거 말하자면 어째?
2: 소탕서회라는 게 또 뭐임두?
4: 소탕서회는 무슨 소탕서회요? 쇼캉서회! 에어 답답하오. 이거 간단히 말하면야. 생활이 남보다 풍요롭게 잘 사는 거 이런 거 쇼캉서회를 한단 말이오. 알마나?
0: 그러면 무슨 우리 집은 쇼캉서회 들어간 지 오래겠구나.
4: 무식해. 너 집이 쇼캉서회 들어간 지 오래다고?
0: 그래. 아이 매일마다 이 집이 이런 닭고기 잡아먹으면 이거 닭이 잡아먹으면 꼽히는 생활을 하는 것도 이게 그래고 쇼캉서회 아닌가?
4: 야 이게 말하는 게 정말 행비였다 이게.
0: 이게 야 우리는 몸은 비록 빈곤하지만은 이 입은 쇼캉서회 들어간 게 어랍니다.
4: 야 이거 싹싹 걷어줘라.
0: 예? 어째?
4: 야 먹어서 싹 빈 털털이 된 게 어디 쇼캉서회야? 야 쇼캉서회라고 하면. 내 100마리 개다 줬으면 그 100마리 양 100마리 되고 양 100마리 양 1000마리 되고 견주 수입도 쭉쭉 올라가면서 생활도 그저 꽃피어나야 이게 쇼캉서의지 얼마나? 아이고 무수가 알아서 오요 이모 내 명령에도 당신을 달고 더 깼다 주자고 해도 이제 갭이 나서 못 깼다 주겠어
0: 어제 어제 또 다시 잡아먹어라
4: 그래 깼지 뭐
3: 이모 어쩌면
0: 전혀 청각이 늙게 되면 시집장 가는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 닭새끼들 해야 되고
2: 이거 뽀뽀뽀임도 영양 부족인지 어기고 저 엉치를 뜯어먹고 재빨간 거 엉치 나오니까 나 영양 부족인 간에 살을 주고 또 주고 하니까 살을 막 쑥이 났더구만
0: 옳다 그리고 또 무슨 정신병자 싹 걸려놓지 아 밤이면 뭐 잔치를 하지 어찌 부다 산지
4: 야야야 그래서 싹 잡아먹어
0: 왜?
4: 어? 그럼 팔로끼를 타서야지 임마
0: 뭐 팔로끼로 찬다고
4: 어디서 무슨 팔로끼
0: 지금도 있는가
4: 에이 뭐 싹싹해 대체 이거 팔로끼는 무슨 팔로끼요
0: 그래 그래
4: 달걀 팔 수 있는 길을 찾으란 말이요 야이 자 아, 정말
0: 아이고야 무슨 뭐 무슨 팔 수 있는 길을 찾 좋다
4: 어째?
0: 저자 이보 무슨 무슨 다리를 무슨 다 키워놓으면 무슨 근심 걱정 하지 말라더만
4: 어
0: 무슨 부시다 따로 우리 집에다 시집 보낸 것처럼 훌구덩 맡겨놓고 몇 번을 들여다봤어
4: 야야야야 그건 내 이제니 야 내 촌자인데 야 이 촌에 온 촌에 다 돌아다니면 이 열매나 많이 내 너지마 딱 붙들고 있겠네 야이
0: 이게 딱 그렇지 사실은 우리도 이 닭을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해서
4: 아 그거
0: 봐 그때야 밤을 자고 나면 이제 아이고 슬기란 게 물어가지 쪽잡이란 게 물어가지 아, 그 다음에 또, 뭐, 또, 도덕질 맞지?
4: 무슨 도덕질?
0: 야, 그래서 다 없어질 바에 잡아먹는 게
2: 그래,
0: 낯설 같은데.
4: 야, 야, 니 정말 말이 점점.
0: 아, 그리고 야, 또 한 이 아들 말이도 팔아먹었어.
4: 뭐, 팔았다고?
0: 어.
4: 걔, 그 돈은 어째?
0: 닭고기 세나가 돼지고기 싸먹었지.
4: 야, 야, 야, 야. 그러면 야, 살 아래 저 우마래 그 장가분 애처럼 다 꼬매서 팔면 아이 되겠대.
0: 전자 그 장가분에게 맛있을 때
4: 야야야 맨 처음에는 그저 수한 것 같더니 어제 지나가면서 한 마리 싸먹어보니 괜찮더라 맛이
0: 전자
4: 어제
0: 그 집이 꽤 맛있다면 어 여기
4: 어제 어제
2: 어제
4: 어제 어제 아 이런 것도 여기 와서 어딜 가긴 와 여기 와서
0: 전자
4: 어제
0: 여기 우리 오늘 좀 다채롭게 모자구서로 요 통닭구이 한 개인데
4: 어
0: 요거 전자 한번 맛있어
4: 너 집에서 한 개라고?
0: 그래.
2: 그렇지.
4: 난 아침 먹고 왔다.
2: 야, 어째 이래.
0: 한 맛을 보라. 야, 한 맛을 보라.
4: 보자.
0: 야, 맛을 봐.
4: 이게 냄새를 맡아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
0: 맞아.
4: 야, 이게 야, 진짜 장가분의 닭곰보다 더 맛있어.
2: 그렇지.
0: 맛있지?
4: 맛있다, 야. 자, 이봐, 이봐. 근데 이 닭고기 양념은 누가 만들었어?
2: 야 했지
4: 무슨 게 야?
2: 야 했지
4: 야 이게 진짜 네 한 게 맞니?
0: 그렇게 했지
4: 야야야
0: 야 닭고기야 정말 이런 말을 계속 잡아먹다가 야 이 닭이만 봐도 닭똥 냄새 나지 야 그래서 요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맛있게 해먹겠는가 이런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내 산에 가서 야 부스도 뜯고 약재도 캐고 해가지고 야
2: 여러 가지
0: 요런 비법을 만들까는데 이렇게 우둔한 양념이 나올대
2: 그 장가분의 야 그 닭곰 양념도 야 만들어준 게인다
4: 정말요?
0: 그래
4: 아이고
0: 어제
4: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이
2: 예
4: 이게 이번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먼저 졌구만 야
0: 어제 무슨 말이야
4: 이모 내 당신네를 달급 팔아주지 않았길래
2: 예.
4: 야 이게 뭐 통닭구비 전문가 됐구만 뭐
2: 엄마
4: 아이고 그랬어 잘했다 야 야 네 이 통닭구비를 한 마리 좀 채로 나라 해줄 수 없니
0: 어제
4: 내 사겠다 내 이거 사다가 우리 행정부 직공식당에 가져다가 모든 맛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모두 맛있다고 하면 너네들 그때도 통닭고비 그 간판들 참 내다 걸고 네가 만든 그 비법으로 만든 양념도 전매 특가를 내고 야 그리고 야 어쨌든 여러모로 우리 닭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잘 개척해가지고 너네들 몇 년부터는 야 빈곤 부척에서 벗어나고 함께 조회사에 들어가보자. 어떠소?
5: 야, 좋지. 좋지. 좋지 뭐, 야.
6: 아, 그런데 어쨌든 근심이 된다.
5: 어째? 어째?
6: 아니, 뭐 당신이 또 다른 거 다 잡아먹은 거 맞지?
2: 아이, 그럼 당가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한데 우리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뭐. 예.
4: 벌써 그래. 당신이 뭐 어쨌든 열심히 앞에서 달려. 응. 내 그럼 뒤에서 힘내니까 도와줄게. 야. 야.
5: 그러면 우리 처자 마땅 믿겠어.
4: 그래, 믿어라 믿어라.
2: 이야, 좋다야.
4: 야, 좋소. 아유, 어째요? 밖에 먹어주세요.
0: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당차라

0: 한국에 계시는 김분옥 씨가 고향 화룡시에 있는 동생과 친구들한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나는 중국에서 온 토산자에서 온 김분옥이랍니다. 올해 가정달을 맞이하면서 늘 그립고 보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동생들, 조카들, 그리고 화룡시에 사는 김아 국장님, 그리고 토산의 창우연마, 용석연마, 칠대 여러분들, 오늘 요청한 마당 통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고향 화룡시에 있는 동생과 친구들이 잘 있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은 멀고 멀어도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가족부터 챙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건 어떤지요? 가족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전함에 소홀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전하면서 우리 모두 사랑을 키워갑시다. 군춘시에 살고 있는 한옥자 씨는 인생 고래힐을 넘어서도 항상 씩씩하게 농산일을 견지해가고 있는 남편을 보면은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항상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모내기 용화로세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5월의 꽃향기가 짙어지면서 주말이면 공원이나 강가로 산책 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활짝 핀 살구꽃이 신록의 5월에 싱그러움과 화사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싱그러운 5월에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부모님에게 우더른에게 무단을 전합시다. 네, 그럼 끝으로 노래 봄날의 이야기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우리 가족분들이 네,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박정흠님, 태평양보험님, 김경희님, 아, 그리고 박현준맘님, 박소님, 김춘사님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네요. 오늘 여성클럽은 김정예 작가님의 글, 마중물,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중물 김정애. 우리 마을에 마중물이라는 낱말이 있다. 마중물이란 펌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아니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에서 붓는 물을 말하는데, 우에서 부어주면 비로소 깊은 곳에 물이 힘차게 솟아오르게 된다. 그 마중물 한 바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펌프의 손잡이를 힘차게 누르고 잡아당겨도 지하수가 솟구쳐 올라오지 않는다.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기 위해 마중물이 필요한

온몸이 개운해났다. 초겨울에 펌프 옆에서 김장을 담그던 엄마의 모습도 아련히 떠오른다. 초겨울인지라 물이 살을 에이듯 해 엄마는 고무 장갑을 두 겹씩 끼고 그 많은 배추를 한 포기 한 포기 다듬으며 초절임 준비를 했다. 배춧뿌리를 썩둑 잘라내고 곱게 다듬어진 배추들을 큰 대야에 차곡차곡 정성들여 쌓는 모습은 그렇게 신중할 수가 없었다. 배추를 절이기 시작하면 엄마는 나에게 연두색 비닐 바가지를 건네주며 물 좀 받아와 라고 손짓했다. 그러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집안으로 달려 들어가 물 한 바가지를 퍼온다. 당시엔 그냥 심부름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 한 바가지 물이 펌프 물을 살리는 마중물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때로는 마중물 한 바가지로는 부족해 여러 번 집안을 들락날락해야 했다. 엄마는 물이 올라올 때까지 쉬지 않고 펌프질을 했다. 여섯 식구의 겨울 먹을 거리를 위해 매년 오지독 일 여덟 개가 가득 차도록 김장을 담그는 엄마의 몸에는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배어 있었다. 고무장갑을 끼고 엄마를 돕는 일은 즐거웠다. 초절임이 된 배추 포기를 꽃잎처럼 펴놓고 엄마가 준 양념을 한 움큼 떠서 배추잎 사이에 골고루 발라주는 일이 나는 무척 재미났다.

털모자를 쓰고 곁에서 지켜보던 여동생은 부러워 결국 나도 할래 라고 떼를 썼다. 그때는 겨울나이 채소가 적었기에 김치는 이듬해 5월까지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주역이 돼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금도 문득 그때의 김치 맛이 생각날 때가 많다. 차디찬 물속에서 잽싸게 움직이던 엄마의 두 손과 나를 부르던 엄마의 목소리가 아련히 떠오른다. 그때는 몰랐다. 엄마가 보여준 마중물의 의미를.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결과를 이루어내는 힘이 된다는 리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와 끈기가 나의 삶 속 깊숙이 들어와 있었음을 후에야 깨닫게 됐다.

번째 마중물, 육아와 학업 사이에서 찾은 방향. 세월이 흘러 결혼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됐다. 나는 세 아이의 엄마가 됐고 한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로 됐다. 석사 연구생 과정을 밟으면서 육아도 함께 시작한 나를 보고 남들은 기쁨이 쌍으로 들어왔다며 축하했다. 하지만 학업 부담이 컸던 나는 한 살이 안 된 큰 딸애를 보모에게 맡기고 공부에 매진해야 했다. 그렇게 석사 연구생 과정을 순조롭게 마쳤다. 둘째 딸을 키울 때엔 박사 연구생 과정을 밟았다. 졸업 논문, 실험과 병원 야근이 끊이지 않는 힘든 나날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엄마가 펌프에서 물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며 견디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침 시부모님의 지원이 있어서 수월했다. 당시 80세

때가 된 시할머니까지 육아를 도와주셨다. 시부모님은 논문 쓰는 며느리를 위해 망설임 없이 컴퓨터를 사줬다. 당시엔 그 가격을 몰랐는데 훗날 남편이 지난 세기 90년대에 컴퓨터 한 대에 만 원쯤 했다고 해서 몹시 놀라웠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내가 부끄러웠고 민망하게 느껴졌다. 그 감사함이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라났다. 남의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삶의 순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다.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아이들을 키우며 나는 점차 의사라는 직업에서 그 이상의 의미를 찾아갔다. 의사로서 단순히 환자를 치료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찾아보고 싶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그들의 아픔은 대부분 가정이나 사회의 문제와 연결돼 있었다. 어느 날 지인이 수학교 6학년생인 남자아이를 데려왔다. 아이는 학업을 중단하고 방에 틀어박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지낸다고 했다. 알고 보니 부모가 이혼하면서 엄마는 해외로 떠나고 곁에 없고 아버지는 평소에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 아이한테 신경을 쓸 새가 없었다. 게다가 아이는 엄마 대신 자신을 돌봐주는 할머니의 말은 아예 귀등으로 들었다.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점차 체중이 급증하면서 가슴쪽 지방이 축적돼 또래들로부터 여자애라고 놀림을 받기 시작했다. 사춘기 아이에게 이 별명은 치명적이었다. 결국 아이는 학교 공부를 포기하게 됐던 것이다. 진찰실에서 아이는 나를 보고 의사 선생님, 제가 병이 있나요? 라고 걱정스레 물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어? 라고 묻자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예요. 라고 답했다. 순간 나는 아이가 몸이 아픈 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라는 걸, 비만은 실은 사랑의 결핍이 몸에 나타난 것임을 깨달았다. 조금만 일찍 아이의 심적 변화에 주목했더라면 이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훗날 지인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아이의 소원대로 엄마가 돌아와 돌보기로 했다고 한다. 그때 떠오른 것이 나도 이런 아이들을 도와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었다. 엄마가 뽐뿌물을 자 올리려고 나에게 마중물을 떠오라고 했던 것처럼 나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마중물을 주고 싶었다.

세 번째 마중물, 소아 청소년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료정. 아이들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비만, 척추측만증, 심리 건강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부모들이 공부 성적만 중시하는 문제, 아이들이 전자제품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고 야외 활동을 적게 하는 문제 등은 아이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일그러지게 하고 있다. 친구 딸의 사례가 그러하다. 소학교 3학년부터 3년 동안이나 허리 아프다고 말했지만 부모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이모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병원에 데려가 보니 척추 측만증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고 척추가 옆으로 40도 휘어져 있었다. 책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오랫동안 책을 본 습관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날로 책상은 곧바로 버려졌다. 하지만 책상을 버린다고 병까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 친구는 북경과 상해를 전전하며 숱한 돈을 들여 치료를 했지만 치료에서 가장 관건적인 시기를 놓친 바람에 아이는 어른이 된 지금도 완쾌되지 않았다고 친구는 울먹이며 말했다. 착한 딸은 유명대학을 나와 일하고 있지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그 말 속에는 부모로서의 아쉬움과 자책이 가득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한 아이의 건강은 임신 전부터 더 나아가 부모의 결혼 때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심신이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는 육아 건강 교육 보급이 시급했다. 나는 근무하는 대학에 세워진 부녀 아동 건강 중심을 기반으로 북경대학, 길림대학, 내몽골대학 부속병원, 대련 부녀 아동 의료 집단 교수들과 함께 생명의 탄생과 성장이라는 온라인 수업을 준비했다. 2년간의 노력 끝에 2023년 3월 13일 지혜 나무망이라는 웹사이트에 온라인 수업이 공개됐다. 연변대학은 물론 국내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이 수업을 선택해 학점을 딸 수 있도록 설정했다. 우리는 이 수업에서 의학 지식을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새 아이 출산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 담당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몸과 건전한 심리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보급했다. 인생은 마라송과 같아 누가 빨리 뛰느냐보다 누가 더 멀리 더 오래 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도 중시를 돌렸다. 연변주 불연회와 손잡고 지역 사회를 상대로 초보 부모 학당을 만들고 미혼 남녀 혹은 갓 결혼한 부부를 상대로 건강한 아이 갖기와 지혜로운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자격증 없이 얻게 되는 직업이 부모라는 직업이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만 올바른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적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기 쉽다. 특히 부모의 불화나 부모 사랑의 결핍으로 힘든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많다. 하여 가정서사 생태에 대해 연구하고 한어와 조선어 두 가지 언어로 된 위책 공식 계정을 병행하며 운영해 유익한 정보를 공유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지만 이런 일들을 해보니 작은 노력이 모이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엄마가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 지하수를 끌어올렸던 것처럼 마중물의 확장, 서사의학으로 연결하는 힘.

2022년 말 북경대학병원에서 연수하던 중에 나는 우연히 소사의학을 접하게 됐다. 의료계에서 이야기의 힘이 보여주는 생생한 사실들을 접하며 그 매력을 느끼게 됐다.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스스로 치료의 동기를 얻고 의사는 그 이야기를 통해 병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거기서 가슴에 와닿는 글과 따뜻한 말 한마디는 아픈 마음을 다독여주고 즐거운 생활로 이끌어주는 약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 이런 사실을 직접 체감하게 됐다. 연변으로 돌아온 후 병원 지도부에

지지를 받아 어린이 건강 문제 예방에 중점을 둔 소아 가정진료실을 새로 개설했다. 이곳에서 고령 임산부가 태아 혹은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줬고, 또 소아 비만증, 척추 측만증, 학업이나 대인관계 문제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수다방과 비슷한 역할도 했다. 하루는 남편과 리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야뇨증을 앓는 9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다. 학교 다니는 나이에 밤에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1년의 검사를 해본 결과 신체적인 문제는 없었고 불안 정서를 겪으며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어릴 적에 정서 관리가 부족한 엄마의 끊임없는 질책을 받아온 아이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커왔고 야뇨증까지 갖게 됐다. 나는 아이의 체중과 키, 그래프의 점을 찍으며 준호는 모두가 정상이네 라고 칭찬해주면서 우리 집에도 8살 때까지 오줌을 못 참았던 딸이 있었지만 훗날 자연히 나아져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해줬다. 내 말에 아이는 저는 병이 있는 애가 아니네요 라고 말하며 벌씬 웃었다. 아이의 엄마에게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고 저녁부터 기저귀 사용을 금하라고 조언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이 엄마로부터 야뇨증이 신기하게 나아졌어요 라는 반가운 위챗 메시지가 날아왔다. 긍정과 격려의 언어가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이 사례를 통해 부모나 주변 사람의 긍정적인 언어가 아이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아이의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2023년 5월 생명건강이야기 공유센터를 우리나라 동북지역에서 최초로 연변대학 부녀아동건강센터에 세웠다. 서사의학리론을 환자관리와 자아성장에 결부시켰더니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다. 간호사들은 아침마다 출근하는 기분이 너무 좋다며 싱글벙글했고 환자들은 이 병동 일꾼들의 서비스가 어찌나 좋은지 향수를 누리는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서사의학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함께하는 마중물 팀과 공동체의 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사회 각층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었다. 대학교 지도부의 지지로 연변대학 부녀아동 건강센터가 세워진 뒤 연변주 부련회 산하에 연변 부녀아동 건강 촉진회가 세워져 사회의 힘을 더 모을 수 있게 됐다. 연변은 물론 상해, 일본, 심수의 청소년 건강관리 분야에서 활약하는 친구들과 함께 지혜롭게 먹고 지혜롭게 운동하고 지혜롭게 사랑하기 운동을 함께 벌리기도 했다. 올해는 길림성 최초로 연결시와 왕청현 일부 수학교에서 교내 초기 검진 활동을 벌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초기 검사 결과에 관한 설명회를 열어 학부모들이 되도록 빨리 아이의 문제에 중시를 돌리도록 당부했다. 가정, 학교, 병원, 사회가 함께하는 어린이 건강 촉진 활동이 인민일보 건강 프로그램에 보도되기도 했다. 척추 측만증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바르지 못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아이들의 불편한 마음 상태가 척추 문제로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년 전 11살짜리 남자아이가 10도 미만의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았는데 부모가 등한시하고 아이가 건강관리에 게을리한 결과 5개월 뒤 재검사에서 19도로 심각해졌다. 우리 센터를 찾아온 아이는 척추관리팀의 특별한 관심과 치료 그리고 가족의 노력 끝에 2년 만에 척추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적시적으로 치료를 했기에 효과를 봤다. 이런 성과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뤄낼 수 있었다. 2018년 수학과가 있는 청사에 까맣게 몰려든 아이들과 부모들을 보면서 육아지식 보급의 꿈을 갖게 됐고 2019년에 주산기의학분회를 세울 때는 중환자실 의사가 왜 보건 분야에 관심을 가져오라고 쉬쉬하는 뒷말도 들었다. 그럼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동고동락해준 고마운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상시기 이후 경영이 어려워 한때는 직원 사무실 난방도 비용 절감 항목으로 선정할 정도로 어려웠지만 연변대학 부녀아동건강센터 사업을 위해 4년째 후원을 해주던 농심 백산수 회사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에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또 지역사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항상 격려해준 북경 한미제약회사 임사장을 비롯한 많은 은인들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견지해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종종 퇴직을 앞둔 나이에 어디서 힘을 얻어 밤낮으로 움직이지라고 의아해하고 놀라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일이 가지는 의미이기에 힘든 줄을 모르고 앞으로 향해가는 것이다. 지금은 나 혼자가 아니라 수십 명의 팀원들이 함께하는 일이 됐고 더욱이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일이기도 하다. 고마운 은인들, 훌륭한 선배들, 작은 힘이라도 실어주려는 협회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연변의 특색을 살려 우리만의 부녀와 아동의 건강 촉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한다. 마중물은 계속된다. 수많은 순간들이 모여 인생을 만든다.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준 지도교수 로계영 은사의 말씀이 지금도 귀전에 울린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꿈을 향해 충실히 노력하는 매일매일의 순간들이 아닐까.
염견의 서사의학 발전과 보급에는 심혈관 내과 주임 교수인 정대식 선배님의 노력이 또한 큰 힘이 되어줬다. 정 교수는 36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다가 정년 퇴직했고 현재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지만 병원의 생존과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명예나 직위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할 뿐이다 라고 하며 시체 기증서를 모교에 바친 그의 모습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사색하게 된다. 어릴 적 엄마가 펌프에 마중물을 부으며 보여준 삶의 태도와 끈기, 육아와 학업 부담으로 힘들어할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팀원들이 보여준 팀워크, 이 모든 것이 그동안 나의 삶을 이끌어온 마중물이었다. 이제 나는 그 마중물이 끌어올린 물줄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펌프에서 솟구쳐 오르는 시원한 지하수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누리고 함께 나누는 우리 아이 건강 이야기, 우리 가정 행복 이야기가 우리 사는 고장을 넘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길 기대해 본다.

네, 김종애 작가님의 글 마중물.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정흠님께서 심리상담과 비슷하네요. 그래요.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서사의학이라는 걸 저도 오늘 알게 됐는데요. 사실 이러고 보니까 그렇죠. 가끔 아 물론 의학적으로 뭐 중이나 서이나 이런 약도 좋지만 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병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또 진정한 그런 약이 될 때도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여러분들과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노래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나니까 저의 기분도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아, 왠지 모르게 많이 다운돼 있어서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가끔 이런 서사이야기 필요한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이 바로 저에게는 마중물인 것 같은데요. 최화사님께서 네, 은상수상자 마중물 랑독으로 감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이 마중물이 돼서 이렇게 기운을 내고 또 마이크 앞에 앉아봅니다.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더 밝은 에너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회였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40대에 들어서 정신없이 올라오는 흰머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거울을 보면서 이제부터 쉴 새 없이 자라날 흰머리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삐죽삐죽 올라오는 흰머리에 관해 밤이 영원할 것처럼이라는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흐릿해진 거울을 손바닥으로 문지르자 살이 내려 주름이 두드러진 얼굴과 삐죽삐죽 올라온 흰머리가 보였다. 진은 거울의 표면을 닦으며 레일은 염색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생활은 엉망이 될 것이고 이 삶은 어딘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쓸려 가버릴 것이다.

네. 밤이 영원할 것처럼이라는 책 중에 한 단락이었습니다. 네, 어느 날 문득 흰 머리가 보였을 때 마음이 묘해집니다. 이런 날이 왔구나 싶고 염색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하게 됩니다. 염색을 해서 일시적으로 검게 물들여도 기세 좋게 흰 머리는 또 올라올 것이고 에라 그래 함께 살자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이제는 흰머리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뽑으면 뽑을수록 계속 나오고 그칠 새라 쉴 새 없이 배로 늘어나는 우리 흰머리.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자욕양이 진부대라는 말이 있다. 이참에 효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터였다. 기껏해야 1년인데 가기를 조금 늦추기로 한다고 인생이 망하기야 하겠는가. 언니의 장녀다운 리더십이 되려 고마웠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나중에 큰 후회로 이어질 뻔했다. 고맙게도 남편 역시 별다른 내색은 내지 않았다. 진서는 남편과 갓 고등에 입학한 아들을 팽개치고 고향길에 올랐다.

고생스럽긴 했어도 1년이란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런데 1년이 2년으로 늘어났다. 1년 후에 교대해준다던 언니가 유학을 간 딸을 따라 오스트랄리아로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언니는 진선에게 조카 딸이 안정될 때까지는 곁에서 돌봐줘야 한다며 1년만 더 고생해달라고 부탁했다. 억울했지만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 같은 입장에서 언니를 이해하기로 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아버지의 병시송을 드는 일로 언니와 얼굴을 붉히고 싶지도 않았다. 지루한 1년이 그렇게 새로 시작됐던 것이다.

두 시간을 더 소모하고 나서야 앱을 손질을 마쳤다. 지방을 제거하고 나니 돼지 벨은 한결 깔끔해졌다. 내 속에 쌓인 울분도 비계덩이처럼 톡톡 뜯어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만 있다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돼지 배를 꽃소금으로 치대면서 진서는 낮은 소리로 중을 그렸다. 소금으로 치대고 난 후에는 흐르는 물에 헹구고 뒤집어서 또 헹궈야 했다. 그 와중에 터진 곳이 없나 꼼꼼히 체크해야 했다. 가속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서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아들 현규의 공부 성적이 하강선을 긋기 시작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대학 입학시험까지는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을 그렇게 두고 온 것도 불안한데 아이마저 협조를 해주지 않다니. 이런저런 걱정으로 진서는 요즘 도통 입맛이 없다. 끝도 없는 불면의 밤이 이어지고 있었다.

진서는 얽히고 설킨 돼지배를 양푼에다 콱 맺혀버린다. 돼지배처럼 탈탈 꼬여 풀릴 줄 모르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괴로웠던 것인지도 모른다.

야가 왜 죄 없는 창자에다 화풀이를 하고 그러나? 맺히는 소리가 객실까지 들렸던가. 거실에서 예능 프로를 시청하고 있던 로모가 주방 쪽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누굴 고생시키려고 이 많은 창자를 주문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꿀꺽 삼켰다. 참차, 이제 언니와 교대만 하면 진선이가 할 일은 끝이다. 그 생각을 해서인지 힘든 와중에도 조금은 홀가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허리가 쏘시다 못해 움직이기조차 힘들다. 하는 수 없이 진선은 로모에게 파스를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로모는 구부정한 자세로 주방에 들어선다. 허리에 파스를 붙여주고 난 후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내민다. 진선은 고무 장갑도 벗지 않은 채 커피잔을 비운다. 진선은 밀가루와 소금을 번갈아 넣고 지대가면서 배를 마주 손질했다. 잡냄새를 없애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씻어야 한다. 물에 불린 입살과 잡살을 건져 새로 물을 바꾸어 주었다. 순대에 들어갈 양파와 파, 배추도 다듬어서 준비를 마쳤다. 대충 마무리를 하고 나서 진선은 팔과 다리를 쭉 뻗으며 스트레칭을 했다. 베란다에서 절고 있던 고양이 퀸도 금방 깨어났는지 진선과 비슷한 동작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타이밍 한번 묘하게 겹치는데? 진서는 저도 몰래 웃음이 나왔다. 귀는 언니가 키우던 샴 고양이다. 기르는 짐승은 주인을 닮는다더니 퀸도 꽤 많이 언니를 닮았다. 똑똑하고 까탈스럽고 욕심이 많다. 이름의 뜻처럼 여왕처럼 행세하는 것도 닮았다. 퀸은 언니가 오스트랄리아로 가면서 엄마 집으로 보내진 것이다. 엄마네 집에는 원래 딸기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가 있었다. 굴러온 돌이 백인 돌 뺀다더니 귀는 오자마자 잠자리도 뺐고 먹이도 빼앗았다. 귀는 뭐든 자기 우선이었다. 먹이도 화려나 싱싱한 새우를 선호했다. 언니는 진선에게 신신 당부했었다. 사료만 먹이지 말고 가끔 화르나 새우를 사 먹여야 한다고 말이다. 먹이보다 더 골치 아픈 것은 두 놈들의 시도 때도 없는 전쟁이었다. 그 때문에 잘 정리해놓은 집안이 잠깐 사이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곤 했다. 화가 난 진선이는 딸기를 오빠네 집으로 보내버렸다. 진선은 까닭없이 퀸이 싫었다. 귀찮기도 했다. 한가한 사람들에겐 반려동물이 어지가 될지도 모른다. 삼시세끼 밥하고 살림하며 운신을 못하는 환자를 돌봐야 하는 진선에게는 외려 짐이 될 뿐이다.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서 귀는 늘어지게 낮잠을 즐겼다. 혼자 장난감을 찾아 놀기도 했다. 때론 진선에게 애교를 보낼 때도 있다. 밉다가도 그럴 때면 덩성이 가기도 한다. 누군가로부터 애정을 받고 싶은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인가 보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지금 당장 건강을 챙기십시오. 네,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100세 시대의 새로운 건강법이란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길어진 노년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로 맞아서 건강을 잃고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을 본다.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엇하고 권세가 아무리 높은들 무엇한단 말인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실행해야 한다. 그것도 지금 당장.

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네, 너무도 많이 들어 귀에 익숙한 금언입니다. 아파보면 아픈 분들의 고통이 보입니다. 경제 하급에 매달려 정신없이 돌진해 뜻하는 분야를 성취하고 교식과 장만을 누려야 할 때 건강이 신통치 않으면 아쉬움이 뼈에 사무치죠.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잘 알면서도 건강의 리로운 것들을 몸소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말을 되새기며 오늘도 건강을 위해 땀을 흘려봅시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해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꾸준히 건강을 챙기는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가 2026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할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두 회장의 전시 면적이 5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중로 협력, 국제 및 향항, 오문, 대만 지역 등 총 8개 전시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중로 박람회의 단골인 할빈 IUL 테크놀로지는 수년간 메타버스 가상현실 디지털 기술의 연구에 몰두해왔습니다. 이번에 중점으로 선보이는 핵심 프로젝트인 무게 몰입 확장현실 대공간 공상과학 놀이공원은 기존 제품에 비해 인터랙티브 체험과 몰입감 면에서 전방위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었습니다. 박람회에서 가장 완벽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기업은 미리 할빈의 주요 쇼핑몰과 관광지에 제품을 내놓아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최대한 널리 수집했습니다. 중로 양국 간 최고 수준, 최대 규모,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정례 경제무역 교류 행사로 알려진 중로 박람회는 매회마다 기업들에게 신제품과 신기술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장비 제조 등의 분야에 주력하는 흥룡강 화신지능제조유한회사는 현재 전시회 환경 맞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박람회에서 정식으로 선보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6개 국가 및 지역의 1,500여 개 중외 기업이 제10회 중로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중 하이테크 및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잠신화 특색을 갖춘 기업이 전체 전시 참가 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회 기간 산업 매칭, 투자 유치, 국제 협력, 관광 소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약 100여 차례의 관련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제10회 중로 박람회가 오는 5월 17일 개막하는 가운데 며칠 전 스마트 매니저이자 지능형 인공지능 고객 서비스 도우미인 차차가 첫 선을 보이며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차차는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 및 이미지 즉시 회신, 음성 자동 옮겨쓰기 등 기능을 지원해 박람회 기간 동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흥룡강의 비옥한 대지는 곡창을 지키는 정교한 방식은 물론 생동감 넘치는 창의와 창조의 힘도 품고 있습니다. 흥룡강 여러 지역에서 문화창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는 더 이상 전시관에 갇혀있지 않고 오랜 무형문화유산도 전승공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신세대 류행 감각과 현지의 풍토를 융합한 일련의 룡강문화창의 제품들은 독특한 정서와 미학으로 수많은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더욱 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구문화창의회사는 현지 도시문화를 깊이 연구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테마 머그컵, 비즈 퍼즐 핸드메이드 등 100여 가지 문화창의 체험을 통해 도시의 100년 역사와 풍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새롭게 선보인 어린이 그림책은 개구생이 펭귄의 시작으로 얼음도시 할빈의 미식과 정취를 담아냈으며 제작에 착수한 2027년 문화창의 달력에는 다이어리 소품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도시문화 공간을 넘어 룡강의 무형문화유산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수빈현은 만호를 활용해 만한 전속 한상 차림을 재현했고 대흥알령 자그다치구는 선사 범랑 공예, 어피, 자작나무 껍질 세팅 기법을 결합해 모래 그림의 아름다움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강에서는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허조족 어피 공예 기법을 일상의 채소 과일과 길상의 축복 의미를 녹여내 고대 어려 문화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휴대용 소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최근 할빈 보세물류센터가 국가 법정 검수 기준에 부합해 해관 청소에 공식 검수 승인을 받아 단독 관세구 운영이 허가됐습니다. 할빈 보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시험구 할빈 분구 내에 위치하며 보세창고, 국제물류배송, 류통성 단순 가공 및 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및 중개무역, 물류정보처리라는 5대 핵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자유무역 시험구 할빈 분구는 버스의 물류센터의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대러시아 경제무역협력에서 선도적 시범을 실시하면서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경영 형태와 새로운 모델의 빠른 정착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흥룡강성 전공회가 주최한 2026년 전송 농업 본파종 노동 및 기능 경연이 북대환그룹 보양 농장에서 열렸습니다. 식량 안전 수호, 농업 강성 건설을 주제로 한 이번 활동에는 전송 11개 시, 지구 및 북대환그룹 산하의 20개 지사 대표팀이 참가해 농업 생산 관련 기술을 겨뤘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변모 운반과 이안기를 이용한 모내기 두 종목에서 각 팀은 우승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전송 농업 본파종 노동 및 기술 경연대회는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으며 지금까지 55만 명 이상의 농업 종사자들이 참가했고 1,000명 이상의 농업 기술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26 중국 러시아 국경 마라톤 및 흑하 마라톤이 5월 8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연 6월 20일 열리며 마라톤과 하프 마라톤 두 종목이 설치됩니다. 출발 지점과 결승 지점은 모두 흑하시 애훈 등충 중국 인구 지리적 붕괴선 테마공원에 위치합니다. 경기 중 선수들은 흥룡강 대교를 거쳐 국경을 넘으며 러시아 카니구르칸 통상구를 짓고 되돌아오는 코스를 달리게 됩니다. 전 코스에서 국경 간의 웅장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중로 양국 문화가 서로 어우러지는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5월의 룡강 대지에 봄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와 골목에서 산과 들에 이르기까지 허드러지게 피어난 봄꽃으로 룡강 대지는 한 폭의 아름다운 생태 그림을 펼쳐놓은 듯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할빈 공정대학의 캠퍼스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릅니다. 백화가 앞다투어 피어나는 봄, 아름다운 꽃들이 도시를 밝게 물들이면 도시의 핫플레이스 로드맵이 새롭게 갱신됩니다. 소피아 광장의 봄꽃과 유럽풍 풍경, 노란집 꽃담, 성식물은 캠핑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꽃물 결석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할빈 고리원에서는 140년 된 야생 배나무가 예상대로 꽃을 피웠고 고목의 가지마다 가득 피어난 수천 송이의 백꽃으로 고목은 마치 거대한 하얀 우산을 방불케 합니다. 비록 만개한 꽃이 지속되는 시기는 열흘 남짓에 불과하지만 고목은 이미 도시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문화적 상징이 됐습니다. 요즘 문화관광 부문은 꽃구경 로드맵을 출시했으며 음악공원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꽃 감상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마가구 강변의 생태 거실은 도시의 녹색 변천사를 기록했고 매 하나에 피어나는 꽃은 룡강이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곳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 전역이 두견화 최적 관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두견화는 진달래 또는 영산홍이라고도 불리며 동북 지역의 삼림지대에서는 이 꽃을 둘러싼 수많은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꽃 구경 플러스 모델은 단순한 구경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소비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흑하시 애휘구의 달자향 꽃바다 옆에는 밴드가 상주하며 공연을 했고 꽃밭 정류장에는 관광객들을 인증샷 찍는 장소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비치했습니다. 개동현 진달래 축제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해림시 필가산 관광지에서는 무형 문화재 체험과 북약 보급을 결합한 몰입형 봄나들이 명소를 조성했습니다. 쌍갑산의 자울령에 위치한 450헥타르 규모의 두견화 꽃바다 옆에서는 특색 있는 시장과 수공예품 부스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가을이다. 산과 들이 누렇게 물든 나달거지 철이다. 올해에는 비가 맞춤이 내려 산골짜기의 곡식들이 잘 되었다. 터질 듯 연근 이삭들은 고개를 무겁게 숙이고 바람결에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실로 태풍이 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은 납덩이가 들어앉은 듯 무겁기만 하였다. 외놈들이 현성을 점령하자 매국노, 특무, 괴뢰, 보안대 놈들이 무시로 쓸어나와 별별 행패를 다했으며 소장료와 땅세 외에 또 무슨 유지비요, 보안고기요 하는 따위의 가렴잡새들이 잔뜩 붙어서 살림살이는 더욱더 곤궁에 빠져들어갔다.

0: 마른 잎들이 서로 스치며 사르륵 사르륵 소리를 내는 산비탈 떼기밭에서 두 여인이 소가을을 하고 있었다. 저 구름하다에서 날리는 흙먼지는 그들의 눈썹과 머리들을 뽀얗게 물들였다. 날씨는 아직도 무더웠다. 그들은 연신 옷소매로 이마와 볼에 흘러내리는 땀을 씻었고 얼굴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넘겼다. 때로는 한두 마디 말도 주고받았으나 일선만은 멈추지 않았다. 반머리까지 베어 나와서야 그들은 허리를 폈다.
1: 수연아, 좀 쉬고 하자꾸나.
0: 나이 많은 여인이 말하였다. 나이 많은 여인은 수연이 어머니다.
2: 어머니, 쉬세요. 전 힘들지 않아요.
0: 수연이는 이마에 땀을 쓱 훔쳤다. 그리고는 끝에 빨간 댕기를 들인 치렁치렁한 머리태가 아가슴께로 흘러내리는 것을 어깨 뒤로 제끼고 다시 허리를 굽혔다. 어머니는 정말 지쳤다. 그는 수걱수걱 일하는 딸의 모습과 땀에 흠뻑 젖어 이마 위에 들어붙은 머리카락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풀밭에 퍼둬버리고 앉아 저고리 앞서 풀어 땀을 닦고 나서 연신 부채질을 하였다. 밭 둔덕에는 양산처럼 가지를 펴든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햇빛은 나뭇잎 사이로 새어들며 어머니의 온몸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그려놓았다. 어머니는 금년에 39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흔 고개를 넘은 사람같이 건들고 보였다. 키는 여자치고 큰 축이고 등은 약간 휘었다. 순많은 머리는 벌써 잿빛을 띠고 있으나 둥그스름한 얼굴과 짙은 눈썹 아래의 크고 검은 눈동자는 그가 젊었을 때 퍽 아름답고 선량한 처녀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눈가에는 벌써 잔주름이 촘촘히 패였는데 크나큰 비애가 깃들어 있는 듯한 눈은 본래의 영채를 잃어버리고 다만 착하고 느긋한 빛만이 남아있었다. 두툼할싸한 입술 양쪽에는 모진 고통을 참느라고 신음소리를 삼키며 꾹 담은 듯 가늘고도 깊은 두 줄기 주름살이 뚜렷이 패였다. 평소에도 그의 입은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닫혀 있었다. 오른쪽 턱 밑에는 젖먹이가 엄마를 찾으라고 표적을 해둔 듯 쉽게 콩알만한 검은 기미가 박혔는데 그것은 어머니를 더욱 무던해 보이게 하였다. 한숨 쉬고 난 어머니는 나무 그늘 밑에서 나와 구름장 사이로 눈부시게 내리쬐는 햇빛을 손채양을 하고 바라보았다. 해는 벌써 중천에 높이 떠 있었다. 집에 돌아가 점심 먹을 때가 된 것이다. 그런데 딸은 보이지 않았다.
1: 아휴, 힘든 줄도 모르고 빨리도 배웠구나.
0: 이렇게 중얼거리며 딸이 비어나간 이랑을 따라 걸어갔다. 비어놓은 저무지우에 낯가락만 꽂혀있고 딸은 간데온데 없었다. 어머니는 딸이 베던 밭이랑을 타고 베어갔다.
1: 옌 어딜 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나?
0: 어머니는 한참 베고 나서 혼잣말을 하며 자기와 딸이 지고 가야 할 조단을 묶어놓았다. 그러나 수연이는 아직 그림자도 나타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처저의 사방을 둘러보다가 정시 딸이 눈에 띄지 않자 소리쳐 불렀다.
2: 수연아! 수연아! 어머니!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0: 수연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어머니 등 뒤에 나타나서 생글생글 웃었다. 어머니는 급히 몸을 돌리고 딸을 꾸짖었다.
1: 아휴, 어디 갔댔니? 점심때도 모르냐?
0: 그는 딸의 머리에 옥새 풀씨가 달려있는 것을 보자 인차 그것을 뜯어주었다. 수연이는 얼마간 머뭇거리다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리광을 부렸다.
2: 어머니, 한 발 앞서가세요. 전 일이 좀 있어요.
1: 응? 아, 무슨 급한 일이기에 점심도 건넌다는 거냐?
0: 어머니는 약간 놀라는 기색을 띄었다. 이때야 그는 비로소 풀덤불 속에만 있을 수 있는 옥새 풀씨가 딸의 머리에 묻어있는데 주의가 미쳐 다시 다잡아물었다.
1: 수연아, 너 이자 어디가 여태 박혀있다 왔냐?
0: 수연이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의심스러워하는 말씨와 공포에 질린 눈길을 대하게 되어 더욱 불안을 느꼈다.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수연이는 어머니의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 괴롭고도 부끄러워 얼굴을 기미까지 붉히며 말마저 아리숭하게 더듬거렸다.
2: 어머니, 전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요.
0: 수연이는 벼랑간 자기의 입이 너무도 둔하다고 생각했다.
2: 어머니, 방금 독성 오빠가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갔댔어요. 어머니도 차차 알게 될 거예요.
0: 수연이의 머리는 더욱 깊숙이 숙여지고 목소리도 점점 잦아들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쪽 발로 땅을 긁적거리었다.
1: 얘야, 너 오늘 어찌된 일이냐?
0: 딸의 기색을 보는 어머니 가슴은 괴로웠다.
1: 수연아, 너 애미에게 뭔가 속이고 있는 건 아니냐? 얘야, 행실을 바르게 해야...
2: 어머니!
0: 수연이는 어머니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가 앞서풀 눈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자 얼른 어머니의 손을 다잡았다. 그의 마음은 괴로웠다.
2: 어머니에게 말해버릴까? 아니야.
0: 수연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어지간히 마음이 진정되자 그는 어머니 손을 오르만지며 다정히 말하였다.
2: 어머니, 공연한 걱정은 하지 말아요. 친딸도 믿지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면 전 억울해요. 정말이지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에요. 어머니 후에, 아니, 이제 옳아지 않아서 꼭 알게 될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전 한 발 늦어 돌아가겠어요. 이롭죠? 숙락한다고 말해줘요. 예, 어머니, 빨리요.
0: 수연이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두 벌의 때가 얼룩지지 않았는가를 보아달라고 하던 때처럼 어머니 눈앞으로 얼굴을 바투 가져갔다. 의혹에 차서 딸을 굽어보는 어머니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해졌다. 그는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두 손을 가볍게 딸의 어깨 위에 올려놨다가 천천히 이마으로 옮겨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신통이도 자기를 닮은 그 얼굴을
1: 가거라. 세월이 어수선한데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말고.
0: 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어머니는 또다시 눈을 쪼푸렸다. 어머니가 그래 딸을 모른단 말인가? 아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온갖 지성을 다하여 그림자처럼 곁에 끼고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 아닌가. 수연이는 일도 잘했거니와 매우 정직하여 단 한마디 말도 쓸데없이 짓거리지 않는 소녀로서 무슨 일이든 어머니를 속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되자 시름을 놓으며 숨을 호 내쉬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다시금 조여들었다. 딸은 컸다. 그런데도 그 무슨 생각이나 다 입 밖에 낼 수 있을까? 근 반년 동안이나 딸은 가끔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뜨문하지 않았던가? 어머니는 수연이가 먼 조카뻘이 되는 독성이 집에 가서 독성이 여동생 란자와 함께 수노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수연이가 이따금 돌아와서 하는 말은 어머니의 의혹을 자아내곤 하였다.
2: 어머니, 말 좀 해보라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생해요?
0: 수연이는 몹시 불만스러운 듯 어머니를 쳐다보며 물었다.
1: 그야, 우리 팔자가 사납기 때문이지.
0: 어머니는 딸의 말을 무심히 들으며 한숨을 지었다.
2: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그럼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아님 지수놈이 많아요?
1: 거야 뻔하지 않니? 가난한 사람이 많지. 우리 마을을 봐도 그렇지 않니?
2: 그럼 왜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업심을 받아야 하죠?
0: 어머니는 건숭건숭 얼버무리고 말았다. 수연이가 어째서 다른 사람들이 거의 묻지 않는 일을 묻는지 알 수 없었다. 더욱 잊지 못할 것은 어느 날 저녁 밤늦게 돌아온 수연이가 잠기 한 점 없는 얼굴에 전혀 없이 기쁨을 띄우며 어머니의 귓가에 바투부터 가만히 하던 말이었다.
2: 어머니, 왕열 같은 놈은 죽여버려야죠?
0: 어머니는 딸의 물음이 놀랍고도 이상스러웠다. 하지만 지나간 옛 일들이 머릿속에 갈마들어 수연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걸 묻는가는 아예 알렴도 하지 않고 한숨만을 지으며 침울하게 대답했다.
1: 그래, 너의 큰아버지네를 해친 그놈들을 그대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이고, 원수 갚을 날이

0: 런치. 어머니, 있어요. 그날이 꼭 올 거예요.
1: 수연이는 신심에 넘쳐 말했다. 어머니는 앞뒤를 생각해보고 나니 알 것 같기도 하고 더 얼떨떨해지는 것 같기도 하였다. 자기도 모르게 딸이 사라진 곳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가을바람에 설레이는 무연한 풀밭과 나무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딸의 일이 시름 놓이는 듯하면서도 더욱더 큰 불안이 자기를 누르고 있어 가슴이 한결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커다란 흰 구름장들이 꾸역꾸역 모여들더니 차차 검은색으로 변했다. 산등성이를 넘어 불어오는 서슬바람이 마른 조잎들과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흩날려 놓았다. 어머니는 온몸이 긴장해지는 감을 느꼈다. 그는 바야흐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짐작하였다.

드라마 숨바귀꽃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영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붉으신 아침 햇살에 산과들이 하루가 다르게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면서 5월의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있습니다. 5월은 1년 중 가장 싱그럽고 활기찬 달이어서 그런지 가족 사랑과 가정 행복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하여들의 요청 앞마당에서는 초록빛 향기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상해시에 살고 있는 강옥진 씨가 고향의 부모님에게 요청한 노래 초록빛 노래를 감상합시다.

5월의 실록에 취해 풀잎은 연녹색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바람은 향기를 싣고 와 초록색 서정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실록에는 우리네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안겨주는 싱싱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한테 5월은 행복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산동성 위예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자 씨는 타향에서 몇 년간 살아가면서 고향의 정다움을 다시 새기게 됐다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노래 만천성을 요청하려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박경자 씨가 가족과 함께 5월의 싱싱함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만천성을 보내드립니다.

0: 심수시에 살고 있는 주철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현재 심수에서 살고 있는 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임시숙 현진에 계시는데 아버지 조금경, 어머니 한혜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결혼 4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부모님은 힘든 생활 해변에서도 또 아들 어역하게 키웠습니다. 아여 부모님께 연인의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앉으시오. 또 아들이 효도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재미있는 소품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주철 씨의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소품 염치 없는 가족을 보내드립니다.
2: 어디 가나 닭이 좀 같이 튀나 하자더만 에이야야야야 닭이나 또 튀나 하자
3: 아유
2: 어디 갔다 왔습니다
3: 아유 닭이 붙잡으러 갔다 왔죠
2: 어머니 그 닭 어떻게 붙잡았습니다
3: 야야 말도 말래야 이 닭이 붙잡나고 육박전 했다 야야
2: 어때
3: 야, 이 닭도 다 입에 날아들어갔다 야야 근데 닭이 어째 한 마리 없더라
2: 이게? 난 그 닭이 너무 사물어 뭐 붙잡다 못해 못 붙잡고 이 맥혀서 앞타고 붙잡아가지고 이미 잡았지
3: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게?
2: 아이 이거 먹다 못을 하면 또 그거 잡지 무슨 옳다 이 먹자 여기다 거기다 넣어 이따 걸로 떨어지겠다 이따 걸로
4: 망쳐라 망쳐라
2: 아이 오마 오마는 어디 자꾸 나를 부르는데 유천아 부르는 것처럼 불러
4: 꼬박을 해줘, 쟤네들이었네. 아니다. 또 닭을 잡아. 잘했다. 깡철아, 그거 조금 저쪽으로 가져가서 뒤로 안 와야 되니.
2: 어째?
4: 냄새 난다.
2: 냄새 난다고? 응. 그래, 집은 나 찾아 가자.
4: 아이고, 아이고. 야, 쟤 멋지게. 이거 없어 이거
2: 야.
4: 빨리 내려줘서
3: 야야 이게 무슨 게요 이거
4: 이게 감지 있구만
3: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야
4: 요래 산전 마다에다 놓고 받는 건 내 들어왔었구만
3: 그래 그럼 또 외상치기 해서
4: 내 현금치기 하는 거 봤음도 이거 돈 있으면 돼지 고기 싸먹겠다
3: 아니 그 외상치기면 외상장이 돼가지고 되지
4: 그럴 줄 알고 내 다섯 밭으로 우리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었구만
3: 잘했다
4: 잘했지
3: 야야야 당신이야 여지껏 일해온 중에서 오늘 일처리 제일 잘했다
4: 웃기고 시험 보낸다 모르는 사람 봐서 나를 행배 없는 거 하겠다 근데 자로 저 닭은 어째 이렇게 들여봤다
3: 아, 어때? 이제 또 잡다가 좀 먹다 마셔나면 좀 마저 잡아먹자고 가죠.
4: 오, 욕심 많다야. 그나저나 야는 뭐하니? 응? 광철아!
2: 에?
4: 아직 멀어! 빨리 오나 빨리.
2: 야야야.
4: 그래, 달고는 어쨌니?
2: 이번에는야?
4: 어.
2: 좀 구워 먹자고 내 저기다 지금 통닭구이를 만들었지. 이거 뭐요?
4: 감지를 내 가지고 왔다.
3: 뭐다? 뭐다?
4: 야, 이거. 야, 이게 맛있다고 나시더라.
3: 자자, 뭐다?
4: 조금.
2: 아이 뭐 혼자 먹임도.
4: 오야.
3: 깔래. 목구멍 짱하게 이렇게 커서고 말자. 야야야. 그 금년 동사면 온 동사면 좀 야 한 줄 먹겠다.
2: 야 좋다야
4: 좋다.
2: 아야 나도 저기 좀 뭐야 저 피주 다섯 상자에다 빼주 한 상자 아까 가져왔대. 저 허덕 안에 이어난대.
3: 그럼 너도 또 외상치기 해.
4: 금년 내는 회사에 또 외상치기를 한다. 야
3: 잘했다. 야야야야 먹자. 야야 그 저기 뭐야 먹다 죽은 것이 때까지도 좋다더라.
2: 그래.
3: 야. 먹는 게 남는 게다.
4: 먹을 소리 날까 이리 어째 털털하니.
2: 근데 아버지
3: 어째
2: 우리.

0: 저 달걀은 어떻게 해먹을까?
1: 야, 먹을 바엔 조금 다채롭게 해먹자.
0: 어? 야, 먹을 바에는 그저 입에서 불이 확 일어나고 그저 귓구멍에서 그저 바람 씩 나오게 오오오라게 해먹어보자. 그러면 이번에 수탉 말라탕 해볼까? 어떻게?
1: 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먹어주면 되지마.
0: 어떻게 하는 거면 이제? 여기 닭고기다가 고추장 탁 풀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빨간 고추를 이렇게 총총총총 쏘라였고 그 다음에 아부추추도 기다만 대파 두 대를 차차차차 쏘라고 여기다 창 눕혀놓고 그 다음에 엄마처럼 이렇게 하루루한 시래기를 있자 고다기처럼 거기다 살짝 덮어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을의 그 초자처럼 있자 그 썩썩하고 센 고춧가루를 다 영미야
1: 이처럼 맛있겠다.
2: 야, 닭고기보다 야 네 말하는 게 더욱 구수하다.
0: 아, 근데 이게 가만 볼까? 이게 지금 형세 좋지만 이제 한쪽으로는 아주 둘한데
1: 어째?
2: 어째?
0: 아유 우리 저 촌자에 가져다 준 닭을 다 잡아먹고 어제 하나밖에 없었구만 이게 마지막 닭이구만.
2: 아, 뭐 그러길래 이면 맛있게 해 먹자는 게다.
1: 그래.
0: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잡아먹은 소문 듣고 위에서 검사 내려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
2: 뭐라고 수술해서 이제 잡아먹었다 하면 되지.
1: 했다고 하면 아이디까?
0: 예, 기르기 말에 곧이 기를까?
1: 야, 간다리서 와서 우리 배를 떼게 보겠니?
2: 그래, 너무 개새끼 할머니 소새끼들 물어갔다 해라.
1: 저런 소새끼 어떻게 달고 물어고 말하는 게?
2: 아이 그러면 다시 새끼들이 물어갔다 해.
1: 점점 말하는 게 이거.
0: 어쨌든 무슨 우리 달래에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좀 무상물로 갖다 줬길래 뭐 우리 잡아먹어도 그쪽에서는 할 말이 없지 뭐.
1: 그렇지.
2: 그러길래 내 말은 그저 실은 푹 넣고 먹자는 게다.
0: 그래.
2: 야야 잡다.
0: 아이 잠깐만
2: 안돼
0: 우리 저 달근은 단단히 멋있게 총결 짓고 나게 저 닭구이 한근 맛을 보는 게 어떠서?
1: 그래다 빨리 가져.
0: 가져.
2: 왔다가라 왔다가라 왔다가라 왔다가라 왔다가라
1: 왔다가라 왔다가라 왔다가라
2: 왔다가라
0: 아, 이게 너무 크다. 아버지 하나 딱.
1: 나도
0: 깜짝.
1: 어떡하나.
2: 정말 똑똑하다 이거야.
1: 그렇지. 나는 야보다 키 큰 남자는 많이 봐도 야보다 더 똑똑한 남자는 많이 못 봤었구만. 원래 야 같은 날 촌장질하면 대단히 잘하겠는데 그렇지?
2: 야 그때 지금 촌장하는 그 뭐요? 정신병에 그런 닭새끼처럼
0: 아따 그 빨래줄이 입으로 풀럭풀럭 한다 이거 보게 하죠.
2: 그건 내 키 커서 그렇게 배워 그런 게다.
1: 그렇지 꾸야. 네 눈에는 풀럭거린다 대도 내 눈에는 절대 아니다. 빠진 게 없고 빈빈치해 그랬지. 그렇게 말하지 마라.
2: 그래도 저 우리 여보 당신 나를 제대로 평가한다. 야, 네? 네 이제 촌장 이야기 나와서 그랬지. 마시 아무튼 이제 촌장 우리 집 아주 커서 죽이면 내 그대 이거 오른 도저히 답세가지고 내 왼쪽에 차차닥 붙게 해놓지 않는가 바라네.
0: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할 말 남도
2: 그래
0: 좋아시구만. 아버지 야 그렇게 하나리노 나도 초자리에 매사 탕후레 가리고 콱 밟아놓고
1: 야야야야 못하는 소리 없다 야.

0: 이렇게 오빠 안한 거 때려놓고 사람 비대들 잘들 안 되지.
1: 내 올빤하다고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 없어서 뒤에서 막말을 한다는 얘기. 야 그런데 내 이 집을 내서 정말 머리 아프다. 시부에서 잘 살라고 향정부에 가서 닭을 100마리 갖다 줬대. 이젠 다 먹고 한 마리도 뭐 남은 것 같지. 아, 정말 답답하구만. 이거 뭐?
2: 손자!
1: 에, 채나, 채나. 어제 입은 헐락헐락함이 그래요. 야? 할 말 있어?
2: 어여!
1: 어제?
2: 전전 모자지 좋은 거 샀다.
1: 그런데나?
2: 내 마당 한번 바꿀까?
1: 예이, 채나라 이게. 내 두려움에 들으려니까는 뭐 나를 면사 하나 후려갈긴다며?
3: 아이 개새끼!
1: 무슨 일 아니?
3: 아이 개새끼!
1: 개새끼 어째?
3: 개새끼! 개새끼 닭이 물어가면 면사 탕 해놓는단 말이지. 야
1: 어서 개한테도 면사 있는가? 어. 야?
3: 아니야. 우리 집은 원래 요식한 집안이잖아 가지고 그 개새끼 보고도 면사이라 한다.
1: 오 정말 유식한 집안이 맞소. 야 그래서 나는 발로 확 뽑는다고 했어.
0: 아이 정말 바보 해주랬지 천자리 그랬지.
1: 바보 해준다고? 야 이게 아신 채였다야. 근데 이게 무슨 냄새가?
3: 어째
1: 야 이게 무슨 고기 냄새 난다.
3: 무슨 고기
1: 또 달그 잡아먹었지.
3: 아이고 무슨 달그?
1: 집 달그.
3: 아이 우리 달그 잡아먹었어. 여보 당신 우리 달그 잡아먹었어.
0: 아이 나 달그 잡아먹었단 말 안 했는데.
1: 설마 그 몽땅 다 잡아먹은 건 아니겠지.
3: 몽땅지 잡아먹다. 그거는 생변 엄마들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기 아주 달걀 한 마리 있는데. 아이, 여보 다시 우리 달걀 잡아먹었어.
0: 아이, 우리 아이 잡아먹었을게.
1: 걔, 저 달걀은 뭐 보자고 저기다가 묶어놨어? 잡아먹자고 한 게 아니야?
3: 아리
1: 저기 아리 어째? 야 저기 아리 어째?
3: 저기 아리 낙하는 게 바깥에 너무 좁아서 집에 들어오면 빨리 낙하는 거야. 집에 들어오면
1: 어 이동우 야 이동우네 집에서 숱하게 알아놨어야. 야
3: 아니야 우리 집은 옆대로 내려오면 숱하게 안 나는 집안이다.
1: 아 그런가. 이야 이게 야 귀한하다야. 아줌마 아줌마 이 집에서 숱하게 알아놨어야.
0: 그렇겠지 뭐.
1: 야야아 이모 그럼 내 그 봄에 공사에서 개다 준 그 닭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게. 야 뭐 어이
3: 야
1: 닭 잡아서 좀 구경을 하지 뭐. 야 가게 이모
3: 예.
1: 도대체 닭이 몇 마리 있어?
3: 100마리
1: 네 마리 있는가?
3: 100마리 100마리
1: 100마리?
3: 전 뭐요 100마리 없어 100마리 없어
1: 없다고? 어째는데?
3: 저 뭔가 잊어먹었어. 옳다 저 잊어먹었어.
1: 잊어먹었다고? 당신 이거 지금 장난질하오? 야?
3: 장난 못 장난이야.
1: 이거 이게 장난 아니고 뭐야 이게? 에?
3: 아니 우리 당이 아이 잡으면 먹었지.
1: 이거 당신의 집에서 하루가 내일 달그 잡아먹는 건 온 촌에서 다 아는데 어따 대고 거짓말이.
0: 아이 그럼 소문이 났습니까?
1: 소문이 나나 뭐나 지금 향정부에서 야 검사하겠다고 야단이 났어. 야단 알긴 하는 것 같지 이게. 야 이거로
3: 어째
1: 니 내하고 제대로 말해야 한다. 닭을 잡아먹어 아이 먹어.
3: 가능하게 아이 잡아먹을 수 있어.
1: 정말 아이 잡아먹었지? 이놈아 정말 아이 잡아먹었지?
3: 그냥 가능하게 잡아먹었어.
1: 무슨 게?
3: 아이 잡아먹었다는데.
1: 가능하다 이놈. 총 주택기 제대로 말해.
3: 가능하지. 제대로 말해서 그렇지. 정말 내 아이
1: 아이 어찌라고 이 빙든 닭새끼처럼 모아다 착각이 질거려. 야 뭐여 거긴 뭐여. 아이 닭털이구만. 그러다 아이 잡아먹었어. 야 잡아먹었지 뭐.
3: 잠깐 모셔 어째?
1: 그렇지 글쎄 이모 정신 있어냐? 향정부에서 달걀 사다 줬으면 그거 잘 키워가지고 서리 야 잘 살 궁리해야지 이게 뭐여 야? 야 당신에는 정말 내 옛날나 지금나 아 어째 이렇게 궁리 없이 사 야? 야 정말 당신의 집에 법이 있어? 야?
3: 어, 법이 있어? 우리는 먹는 법밖에 없어
1: 무식해? 야 염치 없다 염치 없어 너무 염치 없다 이마
3: 야 어서 우리 집에는 염치 김치를 써도 염치는 없어
1: 야 이거 싹싹 대대치 이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 촌에서 당신네만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다면 우리 촌은 언영 초여사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0: 촌잘
1: 어째 그래
0: 초여사라는 게 뭐임두
1: 초여사회라는 건 이게야 쇼캉서호의를 말하는 게인데 아 이거 말하자면 어째?
0: 소탕서회라는 게 또 뭐임도
1: 소탕서회는 무슨 소탕서회요? 쇼캉서회 에어 답답하오 이거 간단 말하면야 생활이 남보다 풍요롭게 잘 사는 거 이런 거 쇼캉서회를 한단 말이오 알마나?
3: 어째? 무슨 우리 집은 쇼캉서회 들어간 지 오래겠구나 뭐.
1: 무식해? 너 집이 쇼캉서회 들어간 지 오래다고?
3: 그래? 아이 매일마다 집이 이런 닭고기 잡아먹으면 뭐 닭이 잡아먹으면 꼽히는 생활을 하는 것도 이게 그래고 쇼캉스위 아이가
1: 야 이게 말하는 게 정말 행비였다 이게
3: 이게 야 우리는 몸은 비록 빈곤하지만은 이 입은 쇼캉스위 들어간 게 어랍니다
1: 야 이거 싹싹 걷어줘라
3: 예? 어쩌
1: 야 먹어서 싹 빈 털털이 된 게 어디 쇼캉스위 야 쇼캉스위라고 하면 내 100마리 개다 줬으면 그 100마리 200마리 되고 200마리 2000마리 되고 견주 수입도 쭉쭉 올라가면서 생활도 그저 꼽혀놔야 이게 쇼캉서회지 얼마나 에이구 무수가 알아서 오요 이모 내 명년에도 당신을 달고 더 깼다 주자고 해도 이젠 갭이 나서 못 깼다 주겠어
3: 어제 또 다시 잡아먹어봐
1: 그래 캤지 뭐
3: 이모, 어쩌면 전혀 청각이 늙게 되면 시집장 가는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은 닭새끼들 해야 되고
0: 이거 무겁부임도 영양 부족인지 어기고 저 억지를 뜯어먹어 재빨간 거 억지 나오니까 나 영양 부족인가 내 사람 주고 또 주고 할까 사람 악숙이 났더구만
3: 옳다 그리고 또 무슨 정신병자 싹 걸렸는지 아 밤이면 뭐 잔치를 하지 어디 부다산지
1: 야 불에서 싹 잡아먹어
3: 어?
1: 그럼 팔로끼를 다 사야지 임마
3: 뭐 팔로끼로 찬다고
1: 무슨 팔로군
3: 지금도 있는가
1: 에이 뭐 싹싹 대체 이거 팔로군 무슨 팔로고요
3: 그래
1: 닭을 팔 수 있는 길을 찾으란 말이오 야이 자 정말
3: 아유야 무슨 뭐 팔 수 있는 길을 찾 좋다
1: 어째?
3: 좋다 이모 무슨 다리를 무슨 다 키워놓으면 무슨 근심 걱정 하지 말라더만 무슨 부시다 따로 우리 집에다 시집 보낸 것처럼 훌구덩 매겨놓고 몇 번을 들여다봤어
1: 야 그건 내 이제니 야 내 촌자인데야 이 촌에 온 촌에 다 돌아다니면 이 열매나 많이 내 너지만 딱 붙들고 있겠네 야이
3: 이게 딱 그렇지 사실은 우리도 이 닭을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해서
1: 아 그거
3: 봐 그때야 밤을 자고 나면 이제 아이고 슬기란 게 물어가지 쪽잡이란 게 물어가지 아, 그 다음에 또, 도덕질 마치지.
1: 무슨 게 도덕질?
3: 야, 그래서 다 없어질 바에 잡아먹는 게 낫을 것 같은데.
1: 야, 니 정말 말이 점점.
3: 아, 그리고 야, 또 한 이 아들 말이도 팔아먹었어.
1: 뭐, 팔았다고? 걔, 그 돈은 어째?
3: 닭고기 세나니까 돼지고기 싸먹었지.
1: 야. 그러면 야, 차라리 저 우마리 그 장가보네처럼 다 꼬매서 팔면 아이 되겠대.
3: 전다 그 장가분에게 맛있을게
1: 야 맨 처음에는 그저 수한 것 같더니 어제 지나가면서 한 마리 싸먹어보니 괜찮더라 맛이
3: 전자
1: 어째
3: 그 집이 꽤 맛있다면 어 여길
1: 어째 너 집에서 한 개라고?
3: 그렇지
1: 난 아침을 구웠다야
0: 야 어째 이래
3: 맛을 보라
1: 이게 냄새로 맡아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

0: 맞아.
1: 야, 이게 야 진짜 장가분의 닭곰보다 더 맛있어.
2: 그렇지. 맛있지?
1: 맛있다 야. 자, 이봐요. 근데 이 닭고기 양념은 누가 만들었어?
2: 야 했지.
1: 무슨게 야?
2: 야 했지.
1: 야, 이게 진짜 네 한 게 맞니?
2: 그렇게 했지.
1: 야.
3: 야 닭이야 정말 이런 말을 계속 잡아먹다가 야 이 닭이 맛봐도 닭똥 냄새 나지. 야 그래서 요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맛있게 해먹겠는가 이런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내 산에 가서 야 부스도 뚫고 약재도 캐고 해가지고 야
2: 여러 가지
3: 요래 비법을 만들까 하는데 이렇게 우둔한 양념이 나온대.
2: 그 장사분이 야 그 닭곰 양념도 야 만들어 준 겐다.
1: 정말요?
3: 그래.
1: 아 맞아. 아이고
0: 어제
1: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이.
2: 예.
1: 이게 이번 나쁜 일이 좋은 일을 먼저 졌구만. 야
0: 무슨 말이야?
1: 이봐 내 당신네를 달급 팔아주지 않았길래 야 이게 뭐 통닭구비 전문가 됐구만 뭐.
2: 엄마
1: 아이 그랬어. 잘했다. 야 네 이 통닭구비를 한 마리 좀 새로 나라 해줄 수 없니?
3: 어째?
1: 내 사겠다. 내 이거 사다가 우리 행정부 직공식당에 가져다가 모든 맛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모두 맛있다고 하면 너네들 그때도 통닭구비를 그 간판들 참 내다 걸고 네가 만든 그 비법으로 만든 양념도 전매 특가를 내고 야 그리고 야 어쨌든 여러모로 우리 닭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잘 개척해가지고 너네들 몇 년부터는 야 빈곤 부척에서 벗어나고 함께 소회사에 들어가 보자. 어떠서?
3: 야, 좋지. 좋지 뭐야.
1: 아, 그런데 어쨌든 근심이 된다.
3: 어째?
1: 아니 뭐 당신의 또 닭을 다 잡아먹은 거 맞지?
2: 아이고, 닭과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한데 우리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뭐. 야,
1: 벌써.
2: 그래.
1: 당신의 마 어쨌든 열심히 앞에서 달려. 내 그럼 뒤에서 힘내니까 도와줄게. 야.
3: 그러면 우리 처자 마땅 믿겠어.
1: 그래 믿어라.
2: 야 좋다야.
1: 야 좋소. 아유 어째 이러 닭배 먹어지네.
3: 당자라

0: 한국에 계시는 김분옥 씨가 고향 화룡시에 있는 동생과 친구들한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나는 중국에서 온 토산자에서 온 김분옥이랍니다. 올해 가정자를 맞이하면서 늘 그리고 보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동생들, 조카들, 그리고 화룡시에 사는 김아 국장님, 그리고 토산의 창우연마, 용석연마, 7대 여러분들, 오늘 요청 한마당 통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고향 화룡시에 있는 동생과 친구들이 잘 있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은 멀고 멀어도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가족부터 챙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건 어떤지요? 가족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전함에 소홀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전하면서 우리 모두 사랑을 키워갑시다. 훈춘시에 살고 있는 한옥자 씨는 인생 고래힐을 넘어서도 항상 씩씩하게 농산일을 견지해가고 있는 남편을 보면은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항상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모내기 영화로세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 꽃향기가 짙어지면서 주말이면 공원이나 강가로 산책 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활짝 핀 살구꽃이 신록의 5월에 싱그러움과 화사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싱그러운 5월에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부모님에게 우더른에게 무단을 전합시다. 네, 그럼 끝으로 노래 봄날의 이야기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 청취

예, 롱광 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은 속담 고생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기억된다의 유래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생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기억된다라는 속담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이 유래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속담에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인 고생과 고통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생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애쓰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대개 시간이 지나면 그 고생은 잊히고 그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고통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심한 아픔이나 괴로움을 뜻하는데 고통은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 경험이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이 속담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은 여전히 기억에 남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속담의 유래에 대해 구체적인 역사적 근거는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고대와 중세의 여러 문화에서 유사한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고통에 대한 인식은 종교적, 철학적 문헌에서도 자주 다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고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탐구하였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과 감정의 고통도 포함하는데 이러한 고통의 기억이 사람의 내면에 남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고통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는 고통을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보고 그 고통을 통해 구속을 받는다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자국을 남긴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족에서도 고통에 대한 인식은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조선시대와 그 이전부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문헌에 등장하며 이를 통해 고통은 잊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문화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통을 묘사한 고전 문학이나 시에서 인물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도 그 고통의 기억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는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생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기억된다는 속담은 고통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생은 일정 기간 동안 힘든 일을 겪으며 지나가는 것이지만 고통은 사람의 성격이나 인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거나 혹은 그것이 상처로 남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내적으로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큰 심리적 강인함을 얻기도 하며 이것이 후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고통이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결국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고통이 잘 해결되지 않거나 그 고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를 계속해서 떠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거나 내면적으로 깊은 불안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이 마음속에 계속 남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은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큰 고통을 겪고 나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후로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거나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일시적인 고난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사람을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과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문화와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통의 기억은 종종 문학 작품에서 주요한 테마로 등장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를 탐구합니다. 고통을 극복하거나 그 고통을 견뎌내는 이야기들은 인류의 많은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조선족의 문학에서도 고통의 기억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의 고전시가인 서경별곡에서는 인생의 고난과 그로 인한 아픔을 묘사하며 이러한 고통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문학에서는 고난을 겪은 인물들이 그 고통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고통에 대한 문학적 접근은 또한 심리학적,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감정, 정신적 고통을 깊이 탐구합니다.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아픔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고생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기억된다는 속담은 단순히 고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사람에게 남기는 깊은 인상과 그로 인해 변화하는 삶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잊혀지지 않으며 그것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집에서 건강식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을 돌보는 마음가짐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끼니를 간단히 해결하려는 유혹은 늘 존재하지만 잠시 호흡을 고르고 직접 재료를 다듬어 음식을 만드는 순간에는 마음이 천천히 안정되고 몸 또한 그 흐름을 따라 편안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한다는 것은 식탁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따뜻한 시간을 선물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건강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재료 하나하나를 고르고 손질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때 느껴지는 감촉과 향, 익어가는 소리는 일상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은 명상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음식을 완성하는 순간뿐 아니라 그 후에도 몸 안에 잔잔한 안정을 남기며 스스로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내적인 만족감까지 이어주게 됩니다. 건강식의 핵심은 화려함이나 복잡함보다는 재료가 지닌 자연스러운 맛과 힘을 최대한 살리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이로운 재료일수록 그 본래의 향과 색, 식감이 살아있으며 조리를 크게 꾸미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맛을 선사합니다. 집에서 만드는 건강식은 이런 재료들의 장점을 온전히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조용히 재료를 준비하면서 그 안에 담긴 생명력과 신선함을 눈으로 보고 손끝으로 느끼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레 편안해지고 음식에 대한 태도 역시 한층 더 섬세해집니다. 이런 태도는 건강식을 만들 때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재료의 조화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재료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집에서 만드는 건강식은 개인의 몸 상태와 취향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밖에서 판매되는 음식들은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조리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몸 상태에는 지나치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만들면 재료의 종류부터 익히는 정도, 조리 시간, 맛의 강도까지 모두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 몸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음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날에는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향을 지닌 재료를 선택해 가볍게 조리할 수 있고 마음이 지쳐 위로가 필요할 때에는 향이 풍부하고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진정되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살피며 음식을 준비하는 행위는 단순한 조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줍니다. 집에서 건강식을 만든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나를 돌보는 마음을 직접 실천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하루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꾸어주는 작은 전환점이 됩니다. 재료를 준비하면서 생기는 여유, 조리하면서 느껴지는 집중과 안정감, 그리고 완성된 음식을 마주하는 순간의 잔잔한 기쁨은 모두 건강식이 주는 치유의 일부입니다. 몸은 좋은 재료를 통해 회복을 얻고 마음은 스스로에게 따뜻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통해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결국 집에서 만드는 건강식은 단순히 맛있는 한 끼를 넘어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해지는 삶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집에서 건강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료가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가진 고유한 맛과 향, 질감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어울리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깊이와 부드러움을 만들어냅니다. 이 조화의 과정은 단순한 요리 기술이라기보다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재료가 너무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반대로 너무 희미해지지 않도록 서로의 특징을 살펴보며 조리하는 순간 우리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조화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섬세한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마음은 집중과 여유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고 그 흐름은 그대로 음식의 맛과 향 속에 베어들어 먹는 이에게도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재료의 조화가 중요한 이유는 음식이 몸과 마음 모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료는 몸의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어떤 재료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을 내며 또 어떤 재료는 기분을 회복시키는 따뜻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집에서 건강식을 만들 때 이런 재료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용하게 어울리도록 조절하는 일은 요리의 결과를 넘어 감정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중하게 조화된 향은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식은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완성되며 그 과정 전체가 자연스럽게 치유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음식을 통해 몸이 회복되는 것뿐 아니라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마음을 다독이는 부드러운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밥의 가장 큰 매력은 재료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조리하고 완성된 맛을 음미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과정에 자신의 의도가 담긴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는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지만 집에서는 재료를 만지는 감촉과 향을 통해 이미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연스러운 재료는 외부의 복잡한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몸과 마음은 함께 휴식을 얻게 됩니다. 조리 중에 들리는 부드러운 소리나 따뜻한 냄새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며 마지막으로 음식을 담아내는 행위까지도 작은 의식처럼 느껴져 하루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묶어주는 실처럼 작용하여 우리의 일상 속에 잔잔한 치유의 기운을 세우며들게 합니다. 건강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집밥은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특정한 방식만이 정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원하는 것을 살피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흐름을 따라 스스로에게 알맞은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건강식이 만들어지고 어떤 날에는 향이 풍부한 재료로 마음을 위로하는 요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와 기분을 존중하며 요리를 만드는 과정은 곧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이어지며 몸은 그 따뜻한 의도를 음식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마음은 그 선택 자체에서 위안을 얻게 됩니다. 결국 건강식이라는 것은 특정한 재료나 정해진 방식의 조합이 아니라 나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길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집에서 건강식을 준비하고 맛보는 경험이 단순한 한 끼로 끝나지 않고 삶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음식과 자신 사이에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사는 의무나 부담이 되어서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습관처럼 스며들어야 지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은 천천히 균형을 찾아갑니다. 건강식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는 스스로에게 무리한 기대를 걸지 않는 태도입니다. 완벽한 식단을 구성하려 하거나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만들려 하면 오히려 마음의 긴장을 키우게 됩니다. 그보다는 오늘 하루의 상태를 살피며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오래 이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압박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강식을 바라보면 음식은 부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식을 위해서는 집에서의 작은 선택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재료를 준비하는 순간에도 힘을 빼고 여유를 갖는 것만으로도 요리 과정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질감이나 재료가 내는 고유한 냄새는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며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조리 과정 속에 몸과 마음이 조용히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음식에는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 흐름은 식탁에까지 이어져 음식을 먹는 순간에도 느껴지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마다 편안함이 전해지게 됩니다. 결국 건강식은 단순히 몸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행위가 아니라 조리 과정과 식사 과정 전반에서 자신을 편안하게 보듬는 시간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요리는 의무가 아닌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은 의식이 되어 일상 속의 휴식처럼 자리 잡습니다. 또한 건강식을 오래 지속하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식재료와 조리 방식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음식은 각자의 취향과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남에게 좋은 음식이 반드시 내게 좋은 음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건강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때의 장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어떤 재료가 내 몸에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어떤 향이 마음을 안정시키는지, 어떤 조리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천천히 살펴보면 자신만의 건강식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은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천천히 경험을 쌓아가며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발견하는 과정은 단순한 요리의 영역을 넘어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확장되며 그 결과 집밥은 나를 돌보는 가장 친밀한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건강식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을 엄격하고 단조로운 식단으로 떠올리곤 하지만 실제로 건강식은 자신을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방식으로 접근될 때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재료를 고르고 마음이 안정되는 조리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행위이며 음식을 먹는 순간에는 나에게 가장 순한 에너지를 전해주는 선물이 됩니다. 건강식이 이런 흐름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음식 앞에서 죄책감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음식을 통해 자신을 위로받는 따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더 깊게 느끼게 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다시 몸이 가벼워지는 이 순환은 건강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순환은 하루의 리듬을 부드럽게 바꾸고 시간이 흐를수록 삶 전체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여러분은 기상 후 이런 세 가지 동작을 순리롭게 할 수 있으세요? 네, 만약 순리롭게 해낼 수 있다면 네, 여러분의 신체가 아주 건강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마지막이라 생각하... 네, 첫 번째 동작은 네, 기상 후 재빨리 주먹을 꽉 쥐기입니다. 기상 후 손으로 빠르게 주먹을 꽉 줄 수 있고 뻣뻣함이나 통증이 없다면 혹은 처음에는 약간 뻣뻣하지만 네, 10여 초 많게는 몇 분 동안 기다린 후 순조롭게 주먹을 꽉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관절이 비교적 유연하고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 류머티즘 관절염과 같이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30분이 지나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바다 사자처럼 머리와 발을 들어 올리기입니다. 네, 만약 동작을 하기 어렵고 움직일 때 쉽게 허리가 아프다면 이때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즉시 동작을 멈추고 서둘러 병원을 가야 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해봐야 합니다. 잠을 잘 때 허리에 가는 압력이 감소하여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합니다. 이때 허리의 내부 압력도 높습니다. 허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때 허리를 움직이면 쉽게 아플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동작을 모두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허리가 아주 건강함을 나타냅니다. 네, 세 번째 동작은 침대에서 똑바로 누워서 네, 양손으로 지탱하지 않고 복부 힘으로 일어나 앉기입니다. 네, 양손에 보조가 없다는 것은 팔의 지레대 힘이나 땅을 밀어주는 힘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일어나 앉으려면 핵심 근력군에 의지해야 합니다. 핵심 역량은 몸매, 건강,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근육들은 척추와 골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 근육군의 힘이 약하면 허리가 굽고 등이 굽는 등 나쁜 체형으로 발전할 수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허리와 등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신 근력의 강도는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만약 이 동작을 하기 힘들다면 지금부터 몸조리하고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95 휘발유와 92 휘발유,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아시나요? 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자동차용 휘발유의 규정에 근거하면 간단히 말하여 95호 휘발유는 연구법 옥탄가가 95임을 가리키는데 95% 이소옥탄으로 구성된 혼합물의 내폭성에 해당하며 높은 번호로 표기된 휘발유에 속합니다. 92호 휘발유는 연구법 옥탄가가 92임을 가리키는데 92% 이소옥탄으로 구성된 혼합물의 내포성에 해당하는데 다시 말해 휘발유 표기 번호 예를 들어 92호, 95호가 가리키는 연구법 옥탄가는 휘발유의 내폭성만 나타내지 휘발유의 품질 등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 휘발유는 내연성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 석유화공 주식유한회사 석유화공과학연구원은 부동한 옥탄가의 휘발유를 대상으로 휘발유 소모 실험을 특별히 전개했는데 동일한 차량을 사용하여 국가표준에 따라 동일한 실험 정황과 조건에서 각 휘발유 품종에 대해 두 번의 반복 실험을 진행하여 평균 값을 취했는데 네, 92호 휘발유의 평균 휘발유 소모는 킬로미터당 6.462리터, 95호 휘발유의 평균 휘발유 소모는 킬로미터당 6.525리터입니다. 네, 결과는 95호 휘발유의 100km 휘발유 소모가 92호 휘발유 소모보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여름이 다가오자 또 다이어트 시즌이 찾아왔네요. 요즘에는 저녁을 굶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일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달려가 보자. 네, 적당히 굶으면 내 신체에 확실히 어느 정도 저온점이 있으며 이 두 시간대에 굶으면 비위에 저온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백어품은 비장을 보양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백어품은 장의 윤동을 자극하고 유액 분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음식의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이 두 시간대에 굽는 것은 비위를 잘 다스리는 데 좋습니다. 네, 자기 전에 백어품을 유지하면 위장이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에는 비장과 위가 쉬는 시간이므로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점막 회복에 좋지 않습니다. 네, 굽는 것이 비위를 다스리는 두 번째 시간대는 약을 복용한 후입니다. 네, 이때 약을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네, 약의 농도가 희석되고 유산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 점 굶으면 약의 효과에도 비위에도 좋습니다. 네, 굶으면 또 면역체계 조절, 뇌건강 촉진에도 좋은데요. 외국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뇌의 배고픔에 대한 인식은 말초 면역세포의 동적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은 신체가 실제로 에너지가 부족한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즉 배고프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면역체계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금식은 뇌대사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뇌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공복감을 유지하는 것은 굶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네, 공복감을 유지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 바 이전에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과도한 공복감은 건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몸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정황은 공복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작은 위장병이 있으면 공복감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데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속이 쓰리면 적게 먹어야 합니다. 네, 약간의 공복감을 유지하면 복부 팽만감과 복통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끔 잠을 잘 못 자면 저녁 식사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거나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 끼를 배불리 먹고 바로 눕게 되면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과체중도 공복감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공복감은 식사를 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끼 사이의 량을 잘 조절하는 것으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량의 비율을 3대 4대 3에 따라 안배할 수 있으며 끼니마다 70%, 80% 배부르면 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소수민족 포미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포미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 부미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미족은 역사가 유구한 민족입니다. 주로 운남성 노광주의 난평현, 여강시, 능량현과 옹령현, 적경주의 유서현에 집중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외 일부가 운현과 봉경, 중전, 그리고 사천성의 몽리와 염원, 구룡 등 현에 살고 있습니다. 부미족은 중국에서 인구가 비교적 적은 소수민족으로 2003년의 기준으로 총 인구가 3만 2,70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연과 조상을 숭배하고 다신 숭배를 하며 소수가 도교와 장전 불교를 신봉합니다. 마을마다 조상에게 제를 지내는 신성불가침의 신림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부미족의 마을은 산비탈에 지어져 있고 혈연 관계에 따라 모여 살며 마을과 마을 간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가옥은 보통 통나무로 2층짜리 집을 지어서 아래층에서는 가축을 기르거나 잡동사니를 보관해 두고 사람은 위층에 거주합니다. 부미족의 민족 언어는 부미어입니다. 부미어는 한어 티베트어계의 티베트 미얀마어족 강어 갈래에 속하며 남과 북두 가지 방언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방언 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명당과 몽디의 부미족은 티베트 문자로 부미어 표기를 하고 본 민족의 전설이나 이야기, 가요를 적기도 했으나 널리 유전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부미족 지역에서는 모두 한문을 통용합니다. 부미족의 지칭인 부미는 부미어의 음역으로 그 원뜻은 백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외 각지의 부미족은 나름의 이름이 있는데요. 난평과 여강, 영승의 부미족은 푸잉미, 명량의 부미족은 푸르미, 페임이라고 자칭합니다. 미는 부미어에서 사람이라는 뜻이고 푸잉, 푸르는 모두 희다는 백을 의미해서 결국에는 모두 백인이라는 뜻입니다. 부미족은 예로부터 흰색을 숭상했고 흰색이 기람을 상징한다고 여겨서 본 민족을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미족에 대한 기타 민족의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티베트족과 나시족은 부미족을 파 또는 보라고 부르고 이족은 워주, 리수족은 류류파라고 불렀습니다. 한문의 역사 문헌을 보면 부미족을 파쥐 또는 시판이라고도 호칭했습니다. 부미족의 타칭을 보면 시판이란 호칭은 진나라 때 이미 나타났습니다. 당나라 때에는 시판이 투판의 별칭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 문헌에는 시판과 투판이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1960년 10월 국무원은 본 민족의 염원에 따라서 이들을 부미족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한문사서의 기재와 본 민족의 전설, 민족학 자료를 보면 부미족은 중국 고대 유목민족인 저강족군에 속합니다. 이는 민족학과 언어학 측면으로부터도 입증이 됐습니다. 고대 강인들은 흰색을 숭상하고 화장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부미족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동한식이 바이랑, 즉 흰늑대 등 부락도 한 왕조의 바이랑가를 바친 적이 있는데요. 이는 역사가 가장 오랜 강족의 언어 기록입니다. 최근 연간 학자들은 현지 조사를 통해서 바이랑가에 나타난 34개 단어가 부미어와 완전히 같거나 약간 다름을 발견했습니다. 언어학 차원으로부터도 부미족이 바이랑 고국의 후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미족의 선민은 원래 감숙성 남부와 청해성 동부에 거주했었는데 후에 청해 티베트 고원의 동부 지역으로 이주하고

점차 금사강과 아론강을 따라서 남하했습니다. 기원 7세기 이전에 이들은 이미 사천의 월서와 면령, 한원, 구령 및 성면 등지에 살았으며 당시 서창 지역의 주요한 민족의 하나였습니다. 부미족의 전설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에 백설로 뒤덮인 권륜 산맥 일대에 거주했지만 후에 산과 강을 넘어 남하에서 점차 따뜻하고 수변한 운남과 사천 일대에 정착했습니다. 지금도 부미족의 역사에 정통한 부미 노인들은 명절 때면 궁가링가를 불러서 조상에 대한 숭배와 선민들의 옛 삶터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곤 합니다. 또 장례식 때 읊조리는 개로 경에서도 부미인들은 사천파당, 리당, 궁가산을 선민들의 거주지와 영혼의 귀속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당송식이 사설을 보면 부미족의 선민으로 알려진 시판에 대한 기재가 아주 많습니다. 이는 부미족이 이때 한족 및 기타 민족과 밀접한 왕래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조대에서 원나라가 부미족 형성의 중요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나라 군대는 많은 시판인을 군에 징용해서 운남 일대에 출정을 시켰습니다. 원나라가 멸망한 후 운남 서북 지역에 남은 시판인이 바로 지금의 부미족의 주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13세기 이후 부미족은 운남의 능당, 여강, 유서, 남평 일대에 정착하며 떠돌이 유목 생활을 접고 농사일에 종사하기 시작했으며 가축을 기르고 수렵하며 수공업도 발전시켰습니다. 명나라 때에는 부미족이 현지의 토사직을 맡기도 했으나 후에는 나시족 토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949년 중국인민 해방군이 여강, 난평, 능랑 등 현을 잇따라 해방하면서 부미족은 사회주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부미족의 생활 수준도 제고되고 부미족 지역에 전대미문의 새 국면이 형성되었습니다. 정부는 1954년에 부미족 지역에 민족향을 세웠고 1987년 11월에는 난평 바이족 부미족 자치현의 설립을 정식 허가했습니다. 부미족 중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도 배출되었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문춘산 작사, 김문농 작곡, 박철호 편곡, 김몰자의 노래로 최고의 선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내가 왜 당신을 좋아했을까? 내가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 당신을 알면서 나는 눈이 멀었고 당신을 알면서 나는 귀가 먹었지요. 미남은 아니래도 너무나 멋져요. 부자가 아니래도 너무나 든든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두운 밤길에도 마음속에 언제나 별빛이 반짝이어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나는 왜 당신을 좋아했을까? 나는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 당신을 알면서 가슴이 설레었고 당신을 알면서 순간도 소중했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이 되어주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담벽이 되어줘요. 당신과 손잡고 오르는 언덕길에 흐르는 세월도 아깝지 않아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0: 이번 주엔 문춘산 작사, 김문농 작곡, 박철호 편곡, 김월자의 노래 최고의 선택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5월 17일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가 개막합니다. 현재 국내외 참가 업체들은 전시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며 이번 경제, 무역, 문화, 관광의 향연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부다에 위치한 흥룡강 심바흐 바이오과학기술유한회사 생산작업장에서는 자동화 생산 라인이 풀가동돼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도 박람회 참가 업체인 이 회사는 박람회 기간 충족한 물품 공급을 보상하기 위해 최근 들어 하루 생산량을 평소보다 30% 가까이 늘리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참가 업체들이 제품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해외 바이어들도 속속 할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화 작가 울리 얀나는 개막일보다 일주일 앞서 얼음의 도시 할빈에 도착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중도 박람회에 참가하는 울리 얀나는 올해에 20점의 본인의 유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는 러시아의 자연과 인문을 그린 거진 작품은 물론 할빈을 위해 특별히 창작한 주제 작품도 있습니다. 참가 업체와 바이어들이 속속 할빈에 도착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이번 중도 박람회는 참가증 발급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제작된 참가 업체용 참가증은 2만 8천 개가 넘어 지난해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중도 박람회는 중도 양국 간 경제무역협력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자 최대 규모의 종합전시회로 중도 실질적 협력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4년 제1회 개최 이후 박람회는 누적 7천여 개 중도 기업과 105만 명의 바이어가 전시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초기에 에너지 광물, 기계 전기 설비 등 전통 분야에 집중했던 협력 범위가 점차 디지털 경제, 녹색 저탄소,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 바이오 의학 등 신흥 분야로 확장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중도 협력, 용강 진흥 등 8대 전시 구역이 조성되며 500여 건의 최신 장비, 최신 제품, 신제품과 800여 건의 신규 프로젝트, 신규 협력,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람회 개최 기간 중도 양국은 20여 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59건

이번에 다채로운 연계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 20여 차례 대러시아 경제무역협력 행사를 통해 맞춤 매칭과 효율적 연계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도 양국의 참가 업체들은 현장에서 100여 차례 신제품 최초 공개, 쇼케이스, 방송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도 박람회 조직위원회 중국 측 사무측은 열전 특별안전작업회의를 열어 전시 부스 설치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승인 후 시공 원칙을 견지하며 시공 진도를 확보하면서 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모든 전시 참가 업체가 공식적으로 부스 설치에 들어갔으며 5월 15일까지 전시 배치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람회 기타 준비 작업도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1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미리 투입돼 전시회 기간 동안 통역, 안내 및 긴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38명의 중국 료객을 태운 룡객 201호가 흑하 수상 운송 동상구 부두에서 천천히 출항하며 올해 수상 운송 기간 중국 흑하에서 러시아 블라고베첸스크 항로까지의 정기 국제 료객선 운송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공기 부양선 운송에서 료객선 운송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국제 화물선도 순차적으로 운항에 투입됐으며 중도 국경 강에서의 료객 및 화물 수상 운송이 새로운 성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수상 운송 기간 료객 운송을 위해 중국은 3척의 료객선을, 러시아는 6척의 료객선을 각각 투입해 협력 운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일 1,000명 이상의 료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료객선 운송은 공기 부양선 운송에 비해 운송 능력이 더욱 향상될 뿐만 아니라 악천후에 대한 내구성도 더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이 계절의 경계를 깨고 오직 초여름 룡강만의 량만과 열정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빙설의 재미를 여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한편 싱그러운 식물과 삶의 정취가 가득한 생태 풍경을 구경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가 연이어 등장해 멀리서 온 관광객들이 독특한 북극의 여름을 몰입형으로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할빈 빙설대색의 몽환 빙설관이 전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겨울에 성화강에서 채집한 얼음을 활용해 할빈 기차역, 중화바로크 등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을 빙설대색에 압축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쾌적하고 온화한 초여름 기후와 넓고 자연 그대로의 성화강변 생태환경 덕분에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외 레저를 즐기고 바비큐와 캠핑을 하며 산과 들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됐습니다. 5월 들어 현재까지 약 1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초여름 좋은 계절을 틈타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단체로 우리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희망과 기대를 가득 실은 관광 전세를 차 판다호가 성도에서 200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출발해 산과 바다를 넘어 북극의 몰입형 생태 힐링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판다호 특별관광열차는 관광객들을 우수리강 배노래의 발상지인 요하까지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고 독특한 풍미가 진한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료식, 숙박, 교통, 관광, 쇼핑, 오락, 학습의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우리나라 전역의 여름철 피서 관광을 이끄는 선도 지역이자 세계적인 피서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런던 웨스트엔드 뮤지컬 슈퍼스타 콘서트가 일전 할빈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런던 웨스트엔드의 인기 실력파 예술가 8명이 출연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뮤지컬 명곡 20여 곡을 공연했습니다. 오페라의 요령에 로맨틱하고 깊은 감동, 레 미제라블의 웅장하고 강렬한 울림, 해밀턴의 트렌디함과 신선함 등 다채로운 장르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뮤지컬 갤러리가 공식적으로 오픈돼 몰입형 도시예술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기간 많은 극단 팬들에게 뮤지컬 할인권을 제공해 더 많은 관객들이 고품질 뮤지컬 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제스키 연맹이 공식 인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할빈 열설 기적의 흥룡 슬러프, 호랑이 슬러프, 미륵 슬러프 등 3개 고급 슬러프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고산 스키 경기 트랙 자격 4개를 한 번에 획득했습니다. 이는 전국 실내 스키장 중 국제 스키연맹 고급 슬러프 인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설이자 동북 삼성 실내 스키장 중 최초로 이 권위 있는 자격을 획득한 프로젝트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할빈의 빙설 스포츠 하드웨어 시설이 공식적으로 국제 선진 기준에 부합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인증을 통과함에 따라 할빈 열설 기적은 국제 스키연맹 인증 고산스키 회전 및 병행회전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갖추게 돼 앞으로 시민들이 집 앞에서 국제 스키 대회를 직접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표준화된 국제 수준의 트랙은 전문 스키팀과 아마추어 애호가들에게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한 훈련 장소가 되어 우리나라 빙설 인재 양성을 위한 견고한 하드웨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에 따르면 2025년도 추곡성수기 수매가 올해 4월 말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 각종 식량 경영 주체들의 추곡 수매량은 3억 3,800만 톤을 넘어서며 최근 몇 년간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매는 전반적으로 진도가 빠르고 구매와 판매가 활발하며 가격이 오르는 등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종사손이 뒤를 따라 한목지가 천천히 조방에 들어선다.
1: 아, 이리 와, 목지.
0: 한목지가 레이 있게 고개를 숙여 세 사람을 향해 인사를 한다. 그를 유심히 바라보던 종사손의 부모와 종성이 얼굴에 흡족한 웃음이 어린다. 한목지가 자리에 앉아 한병선이 술병을 든다.
2: 아, 정연인, 기다리지 맙시다. 이리 있대요.
1: 아, 그래. 그럼 기다리지 말게요. 자자자, 술을 부읍시다. 아, 보세요. 아까워서 몇 년 동안 거의 모셔도 못해주입니다.
3: 뭐, 해고 명주네요.
1: 오늘은 기쁜 날이요.
2: 네.
1: 아, 자자, 부읍시다. 자. 에이.
3: 아, 제가 붙여요.
1: 어, 안 돼요. 아, 제가... 손님인데 첫 잔은 부어야지. 아, 젊으니까.
3: 아, 비쌀 건데. 아, 됐어, 됐어. 넘쳐나요, 넘쳐나요.
1: 아, 묵지도 마셔.
2: 아, 적당히 봐요. 아, 적당히 봐요. 아,
1: 알았어, 알았어.
2: 됐어.
1: 당신도 좀 마셔. 좋은 날인데 한 잔 마셔야지. 아, 그럼 몇 마디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 애들 때문에 우리 두 집이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예, 아, 지금부터 우리는 가족입니다. 맞죠?
2: 그렇죠.
1: 사돈인 착한 애입니다. 아, 우리 사돈을 친딸로 생각합니다.
0: 한목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고개를 떨군 채 무심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다.

0: 건배.
1: 솔직히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아, 자, 예,
2: 환영합니다.
3: 자요.
2: 환영합니다.
4: 예. 한경선의 말에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앞에 노인자를 비우고 난 정성은 한목 재산에 술이 남아 있는 걸 발견하고 말한다.
3: 에이, 목재. 그건 아니요. 아저씨도 건배했는데 자네 왜 안 마셔?
2: 아, 묵지는 술을 못 마셔.
3: 아, 한 잔 더 하지.
4: 종성이 자신의 잔에 술을 붓고 한 목지를 향해 들여보이고는 단숨에 굽을 낸다.
1: 조금만 마셔.
2: 오빠.
3: 목지, 자.
4: 종성이 일어서서 다시 한 목지와 잔을 부딪힌다. 종성이 잔을 비웠지만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한목지는 여전히 잔을 입에 댔다가 그대로 놓는다.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팽팽하게 변한다. 잠깐 난처한 기색으로 마주 앉은 사돈들을 바라보던 한경선이 급히 음식을 권한다.
1: 아... 안주도 드십시오. 안주.
2: 채는 예. 차릴 거 없어요.
1: 자. 당신이 집어서.
4: 한목지는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무관한 듯 입을 꾹 다물고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만 쳐다본다. 회의 시간이 가까워오자 한경선이 사돈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1: 사돈, 정말 죄송한데 또 회의가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 이렇게 들렸습니다.
5: 예.
1: 우리끼리 술 마실 기회가 많습니다. 이번엔 푹 놀다 가십시오.
2: 예. 그래요.
1: 일어나겠습니다. 주식처럼 생각하세요.
5: 네네.
1: 앉아 드십시오.
5: 네네.
2: 저 괜찮아요. 앉으세요.
1: 잘 보살펴드려.
6: 네. 앉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3: 바쁘시군요.
2: 미안합니다. 묵지 아버진 바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끼리 먹죠 뭐. 네, 체면 차리지 말고 많이 드세요. 네, 많이.
4: 정로군이 한 목지를 향해 입을 연다.
7: 아, 목지, 자네가 사손을 구해줬어. 자네한테 시집 간 건 사손이 복이고 우리 정씨 가문의 복이네. 사손인 철이 없어. 오냐오냐 해서 이제부터 때리든 욕하든 맘대로 하.
3: 안 돼요. 여태껏 매 한 번 맞아보지 않았는데 때리다니.
6: 진지.
2: 네.
6: 솔직히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인데 우리 사전이 잘 돌보지도 못하고 우린 다시는 안 올 겁니다. 딸은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지요.
3: 저 등꽃은 살아야 돼요? 아니지요.
6: 진지, 우리가 사돈이 되다니 꿈 같습니다. 이제부터 사돈이 이 집 딸입니다.
2: 네, 걱정 마세요. 사돈이한테 잘해줄 겁니다. 자.
3: 뭐냐면
4: 앉아서 말할 기회를 엿보던 종성은 드디어 자신의 결혼식 날에 있었던 일을 진혜화에게 털어놓는다. 종성의 결혼식 날.
3: 아버지, 어머니, 한잔 오겠습니다.
8: 정성아, 한잔 권해야겠어. 남들은 신혼집을 지으면 보이는 데까지만 벽돌을 쌓는데 아이봐, 너 기와 미까지 벽돌을 쌓았어. 그 장회길의 집보다 더 멋있어. 우리 마을에서 정 아저씨네 집이 제일 멋있습니다.
3: 내 말 들어. 내가 결혼할 때면 더 의리의리한 기와집을 지어 남들이 보랏듯이 말이야.
8: 그래, 난 능력이 없어. 자자자, 말이 필요 없고 한잔 마시자. 자, 함께 듭시다. 자,
3: 마시게요.
4: 모두가 종성의 결혼을 축하하며 덩실한 기와집을 지은 종성이네를 부러워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질투하는 장회계는 천주임 옆에 앉아 종성을 보며 눈을 흘기고 입을 삐죽인다. 이를 발견한 한천민이 모두가 들으라는 듯

0: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다.
1: 장에게 경사스러운 날에 한숨을 왜 쉽니까?
2: 누가 한숨 됐어? 누가? 우리 집보다 낫긴 하오. 이게 다 동방석에 앉은 여동생이 있어서 그렇지.
1: 에이, 동생이 집 잘 간 게 중요하지. 근데 동생이 오빠처럼 생겼으면 평생 시집 못 가.
0: 아니!
3: 그만하게, 그만해.
0: 정성은 진애화에게, 정사전 덕에 정신의 온 집 식구가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된 사실을 말해주는 한편 자신의 솔직한 마음도 털어놓는다.
4: 촌민들은 사손이가 묵지와 결혼한 거 다 부러워합니다. 또 저희 마을을 중시해줘서 고맙고요. 근데 사손이도 성깔이 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다 그렇지요. 헌데 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사손이 알고 제가 압니다.
0: 정성이 계속해 지난 일을 얘기한다. 정사손이 집으로 돌아와 잠겨진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흐느낄 때 정성은 아내 수평을 이끌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술을 권하고 있었다.
1: 도로!
5: 아버님.
3: 그래.
5: 어머니.
6: 그래.
1: 자, 제가 술 올릴게요.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십시다. 자, 건배요. 아, 앉아요, 앉아요, 앉아요.
5: 자, 담배가 여기 있으니 마음대로 피우세요. 갑니다.
6: 드세요, 드세요.
0: 정성과 수평이 하객들의 상을 다니며 소를 권하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정로군의 곁으로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인다. 순간 정로군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진다.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낮은 소리로 아내에게 두 마디 한 뒤 급급히 자리를 뜬다. 하객들에게 술을 권하던 정성은 급급히 자리를 뜨는 정로군을 발견하고는 잠깐 생각에 잠긴다. 한편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온 정로군은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은 정사전을 부른다.
3: 에이, 사손아, 사손아, 왜 왔냐?
5: 그들이 저 싫대요.
3: 싫어? 어이, 결혼증까지 따낸 정식 결혼인데 어떻게 한마디로 쫓아내?
5: 정부에서 이혼도 해줄 수 있대요.
3: 이혼? 내가 실수라도 했냐?
5: 실수한 거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쓰겠대요. 다른 사람 바꾸겠대요.
3: 사손아, 사손아, 내 말 들어. 사손아, 오늘은 내 오빠가 결혼하는 날인데 네가 망쳐놓으면 안 돼. 우선 어디 가서 숨자. 남들 눈에 띄면 안 돼. 저녁에 사람 별로 없을 때 그때 집으로 와. 빨리 가, 빨리. 자자, 빨리.
0: 정성은 정사존이 가출해 집으로 돌아왔던 일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듯 다시 묻는다.
1: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좋은 집안인데 그때 왜 도망쳤어?
7: 사존이 오빠, 오해가 있는 것 같소.
1: 당연히 오해겠죠. 안 그래요? 목지, 자네 남편이고 옛 마누라인데 집에 가겠다면 말려야지. 안 그렇소?
0: 정성의 말에 한목지가 갑자기 자신의 잔에 술을 붓더니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7: 목지야.
8: 아저씨, 아줌마니, 저희 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수수촌에 8년 있으면서 별 내왕은 없지만 초민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땐 제가 아닌 딴 사람이라도 사전을 구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애매하게 우리 집에 시집 와 솔직히 전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전이한테 짐이 될까 봐요. 그래요, 말이 필요 없고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정성이. 뭔지 알겠습니다. 오빠가 동생 경상 들러왔군요.
1: 그럼.
8: 멋있습니다. 자, 한 잔 권하죠.
0: 정사전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술을 권하고 난 한목지는 다시 자신의 잔을 채우고 종성에게 권한다. 그러자 종성도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앞에 놓인 술병을 들어 스스로 잔을 채운다.
6: 목지야.
9: 자.
6: 되겠어?
9: 아, 뭐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술 한 잔해.
0: 스스로 채운 잔을 굽낸 두 사람은 마치 시합을 하기라도 하는 듯 또다시 손에 든 술병을 들어 잔을 채운다.
6: 그만 마셔.
0: 이에 급해난 종사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려보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비운다.
3: 아,
10: 영서의 술을 얼마나 마셔?
9: 상대를 봐야지.
10: 술 잘하는 줄 알았어.
3: 담배.
6: 그만해. 더 애써 마시지 마. 어? 묵지야, 그만 마셔.
9: 어머니!
8: 이사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권합니다. 장의 아들 때문에 속 많이 태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내한테 장가가게 해주고 이 사람과 은정은 평생 못 있습니다. 한데 압니까? 그 사심 없는 사랑에 당황스럽습니다. 그 은정에 숨이 막힙니다. 내가 원하든 안 하든 감사합니다. 평생 고맙게 생각할게요. 어머니, 시름 넣으세요. 다시는 걱정 끼치지 않겠습니다. 한 잔 올릴게요.
0: 소개했던 말을 술교를 빌어 단숨에 뱉어낸 한목진은 잔을 비운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간다. 이때 마침 정아줌마가 물고기 짐을 들고 들어온다.
11: 자, 물고기가 흐릅니다. 어, 묵지. 물고기가 다 됐는데. 아, 정말 괜찮습니다. 체면 차리지 말고 드세요.
10: 소량이 장난 아니군요.
11: 정말 못 마시오.
5: 오빠 그만해요.
11: 드세요. 자.
2: 사돈, 자.
11: 고맙소.
0: 정성이 권하는 잔을 받아 마시는 진해화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그덕이 고인다. 애써 눈물을 참으며 진해화는 마주 앉은 사돈들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다.
11: 별거 아니에요. 묵지가 취했어.
0: 원래 오늘은 한목지의 잔칫날이다. 자기식대로 고집스레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 앞에서 또 조심조심 눈치만 보는 사돈인의 가족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버린 중마고 육아를 떠올리면서 한목지는 끝없는 감상에 빠졌다. 영원히 변치 말자 사랑했는데 현실 속에서는 억혼으로 변했고 가슴 부풀었던 어젯날의 꿈은 잔혹한 현실 속에서 물거품으로 됐다. 한목지는 눈앞의 현실과 곧 마주하게 될 미래를 생각하면 속이 터질 듯했다. 툭 털어놓고 고함치고 아우성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다. 한목진은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나온다. 차를 닫고 있던 선송상은 보통 때와 다른 한목지를 의아한 시선으로 쳐다본다.
3: 성상이, 아, 들어가 밥을 먹지 그래.
12: 이미 먹었어. 아, 차를 닦느라고.
3: 아, 어. 가자, 바람쇼리에 가자.
13: 아, 아, 안 돼요. 허가를 해야 차를 쏘.
3: 내가 빚을 날게.
13: 아,
3: 가자.
13: 아, 안 돼요. 이러면 내가 난처. 안 돼요.
3: 내가 책임질게.
0: 한목진은 선성상의 말을 귀뚱으로 흘리며 우격다짐으로 차 뒷좌석에 오른다.
3: 가자고!
13: 형!
0: 머리를 등받이로 젖히고 편안한 자세를 취한 한목진은 문득 손에 맞춰 놓은 물건이 있자 쥐어들이고 유심히 본다. 뜻밖의 도극은 한목치가 익숙히 알고 있는 요가의 손목시계다. 한목치는 다시 차에서 내려 선성상에게 따져묻는다.
14: 성상에,
13: 형.
14: 이 시계가 왜 차에서? 어? 성상에, 이건 요가 시계야. 틀림없어. 왜 여기 있어?
13: 저 그게 방금 사전에 부모님을 모시러 가다가 길에서 유가를 만났는데 까무러쳐 있었어. 그냥 지날 수 없어서 병원에 데려갔어.
14: 유가 어디 있어?
13: 병원에.
14: 누구가 있어?
13: 정연이.
0: 드라마 인생향연 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진은 두 팔을 휘저으며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나온다.
1: 성상이, 또래가 밥을 먹지 그래?
2: 이미 먹었어. 차를 닦느라고.
0: 차를 닦고 있던 선성상은 보통 때와 다른 한목진을 의아한 시선으로 쳐다본다.
1: 가자, 바람쇼리에 가자.
2: 안 돼요. 허가를 해야 차를 쏘.
1: 내가 빚날게. 가자.
2: 안 돼요. 이러면 내가 난처. 안 돼요.
1: 내가 책임질게. 가자고.
2: 형.
0: 한목진은 선성상의 말을 귀뚱으로 흘리며 오겹다짐으로 차 뒷좌석에 오른다. 머리를 등받이로 젖히고 편안한 자세를 취한 한목진은 문득 손에 맞춰는 물건이 있자 쥐어들고 유심히 본다. 뜻밖에도 그건 한목치가 익숙히 알고 있는 요가의 손목시계다. 한목진은 다시 차에서 내려 선성상에게 따져 묻는다.
1: 성상이,
2: 형.
1: 이 시계가 왜 차에 있어? 성상이, 이건 요가 시계야. 틀림없어. 왜 여기 있어?
2: 저 그게 방금 사전에 부모님을 모시러 가다가 길에서 육아를 만났는데 까무러쳐 있었어. 그냥 지날 수 없어서 병원에 데려갔어.
1: 육아 너도 있어?
2: 병원에.
1: 누구가 있어?
2: 정연이.
1: 가자, 가자, 가자, 가자.
2: 집에 손님들은?
1: 열받 상황 봤으면 내 말대로 해. 빨리 가자, 빨리.
2: 알았어.
0: 한목지와 선성상이 병원에 도착한다. 요가는 그때까지도 링거를 맡고 있다.
3: 이젠 집에 가봐. 이것만 담아주면.
1: 요가.
0: 한목지의 갑작스런 출연에 요가와 한정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4: 오빠.
1: 요가, 어떻게 된 거야? 왜 까무르쳐서?
0: 한목지가 요가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있을 때 한정연은 문 앞에 서 있는 선성상을 끌고 복도 한쪽으로 나와 따지고 든다.
4: 사돈들은 어쩌고 여긴 왜 데려왔어요?
5: 데려온 게 아니고 너무...
4: 그렇다고 데려와요? 머리가 돌았어요?
5: 화내지 말고 내 말 들어봐. 기어코 내 차에 올랐다가 육아의 시계를 발견했어. 어쩔 수 없었어.
4: 시계를 봤다고 데리고 와요? 이게 뭐예요? 집에서 알면 난리 나요. 오빠가 알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5: 식구들이 모르게 하면 되지.
4: 그럼 어떡해요? 말해요.
5: 나도 몰라.
0: 한편 병실. 한목지가 요가에게 다정히 묻는다.
1: 길에서 까무러쳤다고 들었어.
3: 좀 어지러웠어. 성상을 만난 게 다행이었어.
1: 편히 누워.
0: 한목지가 요가의 팔을 잡으며 부축해 눕히려는 순간 요가가 낮은 비명소리를 낸다.
3: 아니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
1: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0: 깜짝 놀란 한목진은 조심스레 요가의 팔을 잡고 팔소매를 걷어올린다. 손목으로부터 올라가며 시퍼런 몸 자국들이 가득 나 있다.
1: 이게 뭐야? 허영이 짓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어서? 말 좀 해봐.
3: 암을 하냐?
0: 요가가 한목진의 시선을 피하며 말을 아낀다. 한편 식사를 마친 종사손의 부모와 오빠는 진해화의 병을 받으며 한목진의 집을 떠난다.
6: 일어나.
7: 자, 이젠 일어나야지. 가자.
6: 조심해.
8: 이놈도 아예 부추가게 어머니.
6: 알았어.
8: 아, 비틀거리지 마세요, 어머니.
9: 천천히.
10: 이쪽으로요.
9: 에이. 천천히.
10: 조심하세요.
0: 병원 병실. 간호원이 들어와 조사 바늘을 뺀다.
11: 다 맞았어요. 이따가 약을 갖고 가세요.
12: 네, 고마워요.
7: 요가, 너 어디 가?
12: 아, 집에.
7: 아, 네. 거기 못 가. 눈을 번히 뜨고 내가 맞서러 가는 걸 못 봐. 이건 가상폭력이야. 불현에 신고해. 가자, 우리 집에 가자.
12: 너네 집?
7: 그래.
12: 말도 안 돼. 묵지야, 진정해.
7: 아, 유아. 집에 들어간 후 허용이 또 때리면 누가 보호해줘. 내 말 듣고 거짓 부리지 마. 아,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가자.
12: 묵지, 넌 다리 때문에 오래 서 있으면 안 돼. 걱정 마. 우리 집 일은 알아서 할게. 가자.
0: 먼저 병실을 나가는 요가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던 한목진은 말없이 요가의 뒤를 따른다. 한정연은 그때까지 선성쌍과 따지고 든다.
4: 말해봐요. 어쩌겠는가. 말해요.
12: 정연아.
7: 응?
4: 아, 네?
12: 고마워. 갈게. 잘 가.
0: 한정연에게 인사를 하고 난 요가가 병원을 나서서 계단을 내리는데 말없이 뒤따라와 서 있던 한목지가 갑자기 그를 부른다.
7: 요가!
0: 한목지가 계단을 내려 요가 옆에 와 서는데 한정연과 선성쌍이 뒤따라 나와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본다.
7: 요가, 결정했어. 널 고생 안 시키겠어. 같이 집에 가자. 내가 가서 말할게. 사전이와 이혼하고 너와 결혼해 너와 살겠다고.
0: 묵묵히 한목재 말을 듣고 있던 요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긴다. 이때 한목진은 놓치지 않으려는 듯 요가의 발을 와락 잡는다. 그 바람에 또다시 요가의 입에서 비명소리가 흘러나온다.
7: 요가!
12: 아, 아.
7: 미안해. 미안해. 요가, 제발 빌게.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씻을 수 있겠어? 우리 너는 서로를 괴롭히지 말자. 너나 나나 다 힘들어. 그동안 난 지옥에 살아서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고 내가 깔볼까봐 걱정해서 나약한 내 모습을 보이기 싫었는데 오늘이야

0: 알겠어. 다 아무 가치 없는 헛된 생각이라는 걸. 돈이 마음만 맞으면 권한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아야, 이렇게 빌게. 고집 부리지 마. 너는 영웅 호걸인 척 못하겠어. 같이 가자. 우리 부모님과 사전이한테 털어놓고 얘기하자. 육아.
1: 숨김없이 토해내는 한목재 진심에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북받쳐 감정을 주체할 수 없던 육아는 끝내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0: 육아! 날 놀래키지 마! 육아! 육아!
1: 한목진은 육아를 두 팔로 들어안고 계단 위에선 선성쌍과 한정년을 올려다 본다.
0: 선성이! 서서 뭐해! 빨리 집에 가자!
2: 예.
3: 빨리 가요!
1: 종사선의 부모와 오빠를 병하고 들어선 진혜화는 설거지 중인 정아줌마한테 말한다.
4: 아줌마.
5: 네, 진주.
4: 피곤하시겠는데 일찍 쉬세요.
5: 네, 진주님도 일찍 쉬세요.
4: 아, 목진은 어디 갔는지 정년이도 안 보이고 애들도 참.
1: 이때 마침 한목지가 요가와 함께 들어선다.
0: 어머니, 들어와요.
3: 아니.
6: 목지.
1: 거실로 들어선 한목지는 억지로 요가를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그의 옆에 앉는다.
0: 아버지는요?
4: 아버진 회의가 있어서 못 들어와.
1: 두 사람 앞에 마주선 진혜화는 꼭 잡은 두 손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한목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한다.
0: 어머니, 선포할 게 있습니다. 이혼하고 육아와 살겠습니다. 한석이께 전해주십시오. 육아와 결혼하겠습니다.
1: 자리에서 일어나 한목지와 나란히 서 있는 육아는 한목지의 손을 꼭 잡은 채 그와 진혜화를 번갈아 바라본다. 이 시각 종사조는 거실 밖에는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집안의 동정에 귀를 기울인다. 두 눈을 부릅뜨고 앞을 응시하고 있는 종사조는 격분한 심정을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다. 한목지를 뒤쫓은 한정연도 거실문 앞에 말없이 서서 세 사람의 말에 이어들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긴장감이 감도는 거실 안을 지켜보고 있다. 한목지가 다시 자리에 앉자 진혜화도 맞은편 소파에 앉는다. 유가가 한목지의 손을 부딪치려 하나 한목지는 힘주어 그 손을 꼭 잡은 채 진혜화를 마주보고 있다.
4: 목지야, 이 일은 네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 넌 사존이와 등기까지 해서 법률 보호를 받아. 유가도 허영이와 결혼해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0: 어머니, 육아가 맞았습니다.
4: 어?
0: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요. 처음에 육아가 잘 살기만 하면 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 육아와 살겠다고요.
4: 육아야.
6: 네.
4: 네 생각은?
0: 앵겔스는 사랑이 없는 결혼은 부도덕하답니다. 결혼이나 이혼이나 다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 육아, 사존, 우리한테서 일어난 비극은 다 어머니와 아버지 탓입니다. 좀 해석해 보십시오.
6: 그렇지.
4: 네 생각을 듣고 싶구나. 네 생각은 어때?
6: 아주머니, 늦은 밤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해요. 묵지를 탓하지 말아요. 오늘 이 모양으로 된 건 운명의 따라기 때문이에요.

0: 제 말 좀 받아봐. 처음엔 저도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지금의 삶이 내가 바라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언제 생활에 밀려 이렇게 오늘까지 왔어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건 다 나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 누구도 탓 안 해요. 아주머니, 제 생각을 알고 싶다면은 똑똑히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겠어요. 전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나든 남이든 고통받는 게 싫거든요.
1: 요가 무슨 소리를 해? 생각하고 말해. 지금 털어놓고 결판내는 거야.
0: 묵지, 결혼은 사랑처럼 쉽지 않아. 둘만의 일이 아니고 가족의 일이야. 두 가정을 깨고 우리 둘이 살아? 우린 그럴 힘이 없어. 그런다 쳐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 미안해, 묵지. 난 겁쟁이야. 누군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한텐 난 그 고비를 절대 못 넘어. 지금 난 그럴 용기가 없어.
2: 자신을 정시하고 한마디 한마디씩 힘 좀 하라는 요가를 또러지게 바라보던 한목지는 드디어 요가의 굳은 결심을 보아낸다. 어쩔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한목지는 탁자 위에 있는 종이를 손으로 와락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자리를 뜬다. 창문 아래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거실 안을 지켜보던 종사전도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오른다. 아픈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있는 요가를 안쓰런 표정으로 지켜보던 진혜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요가 곁으로 다가와 앉으며 한 손을 그의 어깨 위에 얹는다.
3: 요가야.
0: 네.
3: 네 말을 알아들었다. 네 마음도 알겠고 이해하고 미안하다. 나 용서해줘. 우린 너를 어릴 때부터 봐왔어. 네가 원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널 친딸처럼 대해줄 거야. 여긴 네 집이야. 너를 묵지와 정연이처럼 사랑해줄게. 미안하다. 용서해줘. 걱정 마.
0: 응? 네.
3: 오늘은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
0: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집에 갈래요.
3: 말 들어. 여기 있어. 응? 정연아.
0: 네.
3: 육아를 네 방에서 휴식하게 해.
0: 어, 네.
3: 그리고 사존을 불러와. 할 말 있어.
0: 네. 언니, 가요.
3: 자. 천천히. 네.
0: 괜찮아요?
2: 한정연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을 나서는 요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진혜화의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흐른다.

0: 드라마 인생향연 2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2: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부족한 물품 공급을 보상하기 위해 최근 들어 하루 생산량을 평소보다 30% 가까이 늘리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참가 업체들이 제품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해외 바이어들도 속속 할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화 작가 울리 얀나는 개막일보다 일주일 앞서 얼음의 도시 할빈에 도착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중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울리 얀나는 올해에 20점의 본인의 유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는 러시아의 자연과 인문을 그린 고전 작품은 물론 할빈을 위해 특별히 창작한 주제 작품도 있습니다. 참가 업체와 바이어들이 속속 할빈에 도착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이번 중로 박람회는 참가증 발급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제작된 참가 업체용 참가증은 2만 8천 개가 넘어 지난해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중로 박람회는 중로 양국 간 경제무역협력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자 최대 규모의 종합전시회로 중로 실질적 협력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4년 제1회 개최 이후 박람회는 누적 7천여 개 중로 기업과 105만 명의 바이어가 전시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초기에 에너지 광물, 기계 전기 설비 등 전통 분야에 집중했던 협력 범위가 점차 디지털 경제, 녹색 저탄소,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 바이오 의학 등 신흥 분야로 확장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중로협력, 용강진흥 등 8대 전시구역이 조성되며 500여 건의 최신 장비, 최신 제품, 신제품과 800여 건의 신규 프로젝트, 신규 협력,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람회 개최 기간 중로 양국은 20여 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59건의 다채로운 연계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 20여 차례 대러시아 경제무역 협력 행사를 통해 맞춤 매칭과 효율적 연계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로 양국의 참가 업체들은 현장에서 100여 차례 신제품 최초 공개, 쇼케이스, 방송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로 박람회 조직위원회 중국 측 사무측은 열전 특별안전작업회의를 열어 전시 부스 설치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승인 후 시공 원칙을 견지하며 시공 진도를 확보하면서 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모든 전시 참가 업체가 공식적으로 부스 설치에 들어갔으며 5월 15일까지 전시 배치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람회 기타 준비 작업도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1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미리 투입돼 전시회 기간 동안 동력, 안내 및 긴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38명의 중국 료객을 태운 룡객 201호가 흑하 수상 운송 동상구 부두에서 천천히 출항하며 올해 수상 운송 기간 중국 흑하에서 러시아 블라고베센스크 항로까지의 정기 국제 료객선 운송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공기 부양선 운송에서 료객선 운송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국제 화물선도 순차적으로 운항에 투입됐으며 중도 국경항에서의 료객 및 화물 수상 운송이 새로운 성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수상 운송 기간 료객 운송을 위해 중국은 3척의 료객선을, 러시아는 6척의 료객선을 각각 투입해 협력 운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일 1,000명 이상의 료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료객선 운송은 공기 부양선 운송에 비해 운송 능력이 더욱 향상될 뿐만 아니라 악천후에 대한 내구성도 더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이 계절의 경계를 깨고 오직 초여름 룡강만의 량만과 열정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빙설의 재미를 여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한편 싱그러운 식물과 삶의 정취가 가득한 생태 풍경을 구경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가 연이어 등장해 멀리서 온 관광객들이 독특한 북극의 여름을 몰입형으로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할빈 빙설대색의 몽환 빙설관이 전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겨울에 성화강에서 채집한 얼음을 활용해 할빈 기차역, 중화바로크 등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을 빙설대색에 압축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쾌적하고 온화한 초여름 기후와 넓고 자연 그대로의 성화강변 생태환경 덕분에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외 레저를 즐기고 바비큐와 캠핑을 하며 산과 들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됐습니다. 5월 들어 현재까지 약 1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준입니다.

좋습니다. 초여름 좋은 계절을 틈타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단체로 우리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희망과 기대를 가득 실은 관광 전세를 차 판다호가 성도에서 200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출발해 산과 바다를 넘어 북극의 몰이평 생태 힐링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판다호 특별관광열차는 관광객들을 우수리강 배노래의 발상지인 요하까지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고 독특한 풍미가 진한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료식, 숙박, 교통, 관광, 쇼핑, 오락, 학습의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우리나라 전역의 여름철 피서 관광을 이끄는 선도 지역이자 세계적인 피서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런던 웨스트엔드 뮤지컬 슈퍼스타 콘서트가 일전 할빈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런던 웨스트엔드의 인기 실력파 예술가 8명이 출연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뮤지컬 명곡 20여 곡을 공연했습니다. 오페라의 요령의 로맨틱하고 깊은 감동, 레 미제라블의 웅장하고 강렬한 울림, 해밀턴의 트렌디함과 신선함 등 다채로운 장르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뮤지컬 갤러리가 공식적으로 오픈돼 몰입형 도시예술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기간 많은 극단 팬들에게 뮤지컬 할인권을 제공해 더 많은 관객들이 고품질 뮤지컬 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제스키연맹이 공식 인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할빈 열설 기적의 흥룡 슬로프, 호랑이 슬로프, 미록 슬로프 등 3개 고급 슬로프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고산 스키 경기 트랙 자격 4개를 한 번에 획득했습니다. 이는 전국 실내 스키장 중 국제스키연맹 고급 슬로프 인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설이자 동북 삼성 실내 스키장 중 최초로 이 권위 있는 자격을 획득한 프로젝트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할빈의 빙설 스포츠 하드웨어 시설이 공식적으로 국제 선진 기준에 부합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인증을 통과함에 따라 할빈 열설 기적은 국제 스키연맹 인증 고산 스키 회전 및 병행 회전 국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갖추게 돼 앞으로 시민들이 집 앞에서 국제 스키 대회를 직접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표준화된 국제 수준의 트랙은 전문 스키팀과 아마추어 애호가들에게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한 훈련 장소가 되어 우리나라 빙설 인재 양성을 위한 견고한 하드웨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에 따르면 2025년도 추곡 성수기 수매가 올해 4월 말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 각종 식량 경영 주체들의 추곡 수매량은 3억 3,800만 톤을 넘어서며 최근 몇 년간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매는 전반적으로 진도가 빠르고 구매와 판매가 활발하며 가격이 오르는 등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연이가 키를 넘는 잡초들이 무성한 골짜기에 회의장으로 돌아오자 한참 무슨 말을 하고 있던 강영천이가 의아한 눈길로 수연이를 바라보는 18명 당원들의 심정을 대표하여 한마디 물었다.
1: 어떻게 됐어? 아주머니는 가셨어?
0: 수연이는 여럿을 향해 방긋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고는 란자 곁에 자리 잡고 앉았다. 수연이보다 어려 보이는 란자는 수연이 팔을 가볍게 붙잡고 조급히 물었다.
2: 언니, 아주머니에게 알려드렸어?
0: 령기한 회색 눈에 언제나 빨갛게 상기된 두벌을 가진 란자는 말만 하면 얇은 입술을 달싹거리는 것이 꼭 까치가 지저귀는 것만 같았다.
2: 아니.
0: 수연이는 그에게 대답하고 나서 다시 강영천을 향해 입을 열었다.
2: 어머니에게 알려드리면 너무 놀라. 자칫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날이 저문 뒤에 말하려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꼭 허락해 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마음이 너그럽거든요. 제가 무엇이든 저르기만 하면 다 들어줘요.
0: 강영천은 자신의 넘친 수연이를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였다.
1: 수연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옳소. 늙은이들은 쉽게 놀라워. 아주머니는 좋은 분이요. 꼭 동의하리라고 난 생각하.
3: 거야 100번 틀림없지.
0: 확신에 찬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말을 받았다. 그는 치즈였다. 왕관장 당지부석이 풍덕송이 강영천에게 말하였다.
4: 강동무, 원래의 계획대로 우리 집과 수인이네 집을 은폐시로 정합시다. 이젠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시오.
1: 좋소.
0: 강영천은 엄숙한 기색을 짓고 말에 힘을 주었다.
1: 오늘 밤 일으키는 복동은 우리 당 조직이 지하투쟁에서 공개투쟁으로 넘어가는 결사전입니다. 방금 말했지만 우리 마을뿐 아니라 이 부근 수십 개 마을이 동시에 손을 씁니다. 상급에서는 외놈들이 불의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선선을 써서 정권을 탈취하고 장악하며 인민들을 영도하여 견결히 항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면밀히 짜고 덤비지만 않는다면 이 몇 자리의 화승대와 소리탄으로도 놈들을 깨끗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동무들, 우리들이 오매에도 기다리던 무상투쟁이 곧 시작됩니다. 모든 당원들이 자기의 임무를 다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적들을 이겨야 합니다.
0: 당원들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볕에 타서 검실검실해진 온갖 풍산고초를 다 겪은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하고도 엄숙한 기색이 흐르고 있었다. 떡성이는 신심과 담찬빛이 번뜩이는 생기있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강영천의 몸자세를 지켜보고 있었다. 걱정에 휩싸여 서로 어깨를 꽉 껴안고 있는 수연이와 란자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코끝에 가는 땀방울이 송송 내돋았다. 치즈는 털이 부시시한 가슴을 드러내고 찍찍 소리를 내는 곰방대를 뻑뻑 빨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덕성이는 여럿에게 주의를 주었다.
4: 강동무의 말을 꼭 명심해야겠어. 그때 가서 헛방을 노는 일이 없게 돌아가면 짬을 내어 모기들을 다시 한번 검사해야.
1: 자, 그럼 다른 의견들은 없어?
0: 강영천이 말을 받았다.
1: 없다면 이렇게 합시다. 모두 암호를 기억하고 소조별로 행동합시다. 비밀을 고수해야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뜻밖의 일이 생기면 내가 알리겠소. 수현동원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잘 여쭈. 안 된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지.
2: 됩니다. 꼭 됩니다. 전 벌써 다 생각하고 있어요.
0: 수연이는 신심에 차서 대답하였다. 조단을 치고 탈곡장에 들어선 수연이는 어머니가 비 오기 전에 마당을 걷어놓으려고 바삐 서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곧장 달려가 일손을 도우려 하였으나 어머니가 말렸다.
5: 내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 어서 돌아가 밥이나 먹어라. 지금이 어느 때라고 배도 안 고프냐?
0: 수연이는 어머니를 한참 지켜보다가 생긋 웃고는 돌아서 갔다. 가을비 내리기 직전에 소설바람이 점점 더 사납게 불어오며 낙엽들을 화르르 쓸어가고 길손들의 옷자락을 잡아뜯는다. 오싹한 감도 주지만 말할 수 없이 시원한 느낌도 가져다주는 바람이었다. 어머니는 마른 풀 한 단을 짊어지고 휘청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막힌 왕관장은 백여 호가 사는 큰 부락이었다. 마을의 집들은 남산 아래 사강을 따라 줄지어 자리 잡고 있어 마치 산기슭에 누워 자는 뱀을 방불케 하였다. 어머니네 탈곡장은 마을 동쪽에 있지만 집은 서북쪽 제일 끝에 산을 등지고 있었다. 거리는 떠들썩하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물건을 거두어 드리느라고 분주히 돌아치고 있었다. 알몸뚱이 조무래기들은 무리를 지어 뛰어다니며 왁작고화되었다. 낮추 날아예는 제비들이 서너 마리씩 떼를 지어 지저귀다가는 바람을 타고 갑자기 내리꽂히며 작은 벌레들을 잡아먹는다. 가는 곳마다 부산스러웠다. 어머니는 풀단에 눌리어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내리드려 눈앞을 가리워도 쓸어넘길 념을 못하였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요란스레 들려왔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큰 노새 두 마리가 울긋불긋 꽃술로 장식한 뚱막마차 한 대를 끌고 효리 바람같이 어머니 앞으로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황급히 옆으로 피하려다 그만 불단을 친 채 땅바닥에 쓰러졌다. 노새가 화닥닥 놀라 우뚝 멈춰섰다. 마차는 무섭게 들썩하며 흔들거렸다. 차후에서는 벼랑간 꽥꽥 소리와 함께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모자를 빗둘게 쓴 괴뢰군 두 놈이 총을 들고 뛰어내렸다. 그 중에 곰보는 청탁으로 어머니 허리를 꾹 찌르며 역을 퍼부었다.
3: 이 늙은 가사 눈깔이 빠졌나?
0: 그는 매질을 거포하려다가 부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자 욕지거리를 해대며 차에 올랐다. 채찍 소리가 울리자 마차는 남쪽으로 달려갔다. 갑자기 놀란 데다가 허리에 매까지 맞은 어머니는 가슴에 치받치는 분노로 하여 눈앞이 흐려졌다. 한 여인의 부축을 받고 일어선 그는 남쪽으로 사라지는 마차를 쏘아보았다.
5: 악귀 같은 것들. 또 왕규일의 집으로 가는 놈들이구나.
0: 한 처녀애가 마차가 일으킨 먼지구름 뒤를 따라가며 무엇인가를 죽고 있었다. 누굴까? 어머니는 대뜸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란자였다. 어머니는 대문 노구에서 동생을 데리고 노는 둘째 딸을 향해 말을 건넸다.
5: 수자야, 집에서 놀지 않고 여기서 뭘 하니?
0: 풀단을 내려놓고 두 팔을 벌려 덮쳐드는 두 살 난 딸애를 받아놨다.
6: 어머니, 언니가 저보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여기에 지켜서 있으라고 했어요.
0: 수자는 깜찍스레 대문 밖을 살펴보았다.
5: 동생은 어디 갔니?
6: 거리에 나갔어요.
5: 곧 비가 올 텐데 어서 덕견이를 데려오너라.
0: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이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정탁의 허리를 맞은 아픔과 분노로 하여 마음이 산란해진 그는 수자가 무슨 말을 하였던지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수자는 오종종해졌다. 어머니를 들여보낼 것인가? 언니는 바깥 사람을 절대 들여놓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만약 누가 오면 기침을 두 번 기치라고 하였다. 허나 어머니도 남이란 말인가? 물론 아니다. 수자는 어머니의 그늘진 얼굴에 나타난 성난 기색을 보고 더욱 막아 나설 염을 못하고 암호로 언니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마저 까맣게 잊어버렸다. 어머니가 들어간 후에야 수자는 난감해했다. 어머니는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는가? 가지 않자니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고 가자니 만일 또 누가 오기라도 하면 어쩌랴 싶었다. 참 딱한 일이었다. 그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뭉툭한 코를 찡그렸다. 비록 11살이 지나지 않는 그였으나 이때의 모습은 마치도 어른이 무슨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이윽고 그는 생긋 웃으며 대문을 밖으로 채우고 거리를 향해 줄다름쳤다. 다른 사람들에게 집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었다. 수연이는 녹을 닦아낸 낡은 화성대를 다루느라고 골몰하다 보니 어머니가 바로 뒤에 와 있는 것도 몰랐다. 그가 대합 조개처럼 생긴 화약 조롱박을 들고 총에다 화약을 쟁이려는데 란자가 소리쳤다.
7: 언니, 언니, 나 달라.
0: 그제야 놀라 머리를 쳐든 수연이는 눈물이 글썽해진 어머니가 숨을 가쁘게 토프며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수연이는 급히 다가갔다.
2: 어머니, 어머니였구만요.
0: 어머니는 온몸에 뼈가 물러앉는 듯 부뚜막에 풀썩 주저앉았다. 뜨거운 눈물이 입가에 깊이 패인 가는 주름살을 타고 입안으로 흘러들어 그의 가슴 속에 쓰고도 씁쓸한 맛을 쏟아부었다. 그는 죄다 알아차렸다. 모든 의혹이 풀렸다. 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하는 일은 바로 이 총을 위해서였구나. 눈물에 흐려진 눈으로 어렴풋이 딸의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비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5: 얘야, 너 뭘 하려고 그러니? 넌 아버지가...
2: 어머니, 너무 걱정 말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0: 하늘은 무섭게 흐렸다. 쇳덩이와도 같은 미지구름이 산봉우리와 맞물려서 조동처럼 마음을 감싸버렸다. 희디힌 실안개는 유유히 처갓집 지붕으로 스쳐 흘러갔다. 음산한 가을바람이 누렇게 시들은 나뭇잎을 떨어뜨리자 잎사귀들은 어쩔 수 없는 듯 바람에 몸을 내맡겨버린다. 세찬 바람은 산으로부터 마을로, 거리에로, 뜨락으로 휘몰아친다.

비애에 찬 통곡 소리처럼 나뭇잎들은 쏴쏴 울부짖는다. 이태전의 일이 찬바람처럼 어머니와 딸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어렴풋한 환영이 그들의 눈앞에 삼삼이 밟혀왔다. 풍인선과 풍인이 두 형제는 황소 같은 실롱꾼이었다. 그런데다 여자들 또한 살림을 알뜰히하고 온 집안 사람들이 벼를 이고 달을 지며 밤낮없이 일하여 겨우 나물로 끼니를 애웠지만 그래도 화목하고 평온하게 생활하였다. 이니는 아들 덕강이를 공부까지 시켰다. 제 이름 석자도 모르고 살아온 두 형제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라도 자식 중 하나만은 공부를 시키려고 결심하였던 것이다. 인선의 아내는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아버렸다. 그가 남기고 간 아이 덕현이는 인희의 처인 수연의 어머니가 키웠다. 덕현이는 18살에 장가를 들었다. 그의 아내는 얼굴도 예쁘고 일손 또한 부지런하여 온 마을 사람들 속에서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크나큰 재난은 드디어 그들에게 덮쳐들었다. 4월의 어느 따스한 날이었다. 처녀들과 새색시들은 서로 짝을 모어 그들만이 아는 신비로운 이름을 가진 나무를 뜯으러 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남정들이 농산일에 바삐 돌아채서 집에서 보릿고개를 넘기자니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나물 뜯으러 보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은 산에 올신도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조롱을 벗어난 새처럼 희희닥닥거리며 자기들이 지은 들노래를 불렀다.

0: 드라마 숨바귀꽃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구세계 맞서면
1: 베이징 시간 8: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파873kHz 저단파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